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버티다 보면은요, 자신의 문제나 모습에 매몰되어 이 불행을 선택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자신의 문제나 모습에 매몰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면 불평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으로 바뀔 거예요. 때로는 나무를 바라보느라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해답이 나올 때가 있죠. 우리의 시선과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또 나무만을 바라본다면 시야를 한번 넓혀보시면 어떨까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만 볼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러기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명, 비전을 찾아보시는 거죠. 이 비전, 작은 불꽃이 일으켜서요, 내 삶을 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의 존재,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사랑이 들어간 목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게요.

히스블레는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오늘도 아침에 들어오셔서요. 반갑게 아침 인사 나눠주고 계세요. 2667번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같이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곡도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6181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새 태양이 떴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이 펼쳐졌네요. 새로운 마음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옹기장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신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오늘은 어제와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의 일상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이 또 시작이 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또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누고요. 1595번님도 피디님 오프닝 멘트에 이 곡이 생각이 났는데 야호 맞췄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랑 마음이 동했네요. 그죠? 아, 이럴 때 굉장히 더 기쁘지 않으세요? 그죠? 네. 0346번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황다은의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이 곡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지금 할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것, 네모, 지금 내가 바로 할수 있는 것, 이겁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아멘. 은기장의 영원히 찬양 들으세요. 6182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거 무엇일까요? 네, 할수 있는 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찬양에 박수치며 아멘 아멘 하며 따라 부르는 것이죠. 라고요. 6182번님 보내주셨고요. 1595번님께서는 자기 연민에 주저앉아 슬퍼하지 않기. 아자 아자 우리 모두 힘내보아요. 라고요. 활짝 웃으며 찬양 따라 부르기 지금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들어와 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찬양도 따라 부를 수 있고요. 아직 좀 이렇게 좀 누워 계시는 분들, 아, 좀 일어나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또 일어나서 네, 활동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것,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할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어누인팅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죠? 2667번님의 신청곡 함께 찬양하시죠.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습니다.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쉬운 문제로 준비했고요. 찬송가입니다. 어제 생긴 밴드에 있는 곡 내 영혼에 땡땡 비치니 라는 찬송가예요. 아, 제목만 들어도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두 글자고요. 내 영혼에 무엇이 비칠까요? 지금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내 영혼에 이것이 비치니 보내주세요. 초성 힌트는 희읍과 비읍이에요. 희읍과 비읍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내 영혼에 땡땡 비치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제 생긴 밴드 앨범에 있는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영혼의 땡땡 비치니 곡이었습니다. 어제 생긴 밴드 앨범에는 곡으로 함께 나눴고요.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햇살로 보냈다가 다시 정정을 하셨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어요. 네, 영혼의 이거 비치니 주님과 함께 좋은 아침입니다라고요 보내주셨고요. 늘 따스한 주님의 은총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거 같은 그 은총 베푸소서. 아멘. 정답 이겁니다. 공부하러 가다가 오랜만에 문자 드리네요.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주셨나요? 아, 저는 다들 어디 계시나 했더니 다 나와 계세요. 정말. 이렇게 정말 햇살처럼 이렇게 짠 이렇게 나와서 저 여기 있었어요. 라고 보내주시는 문자가 정말 햇살과도 같습니다. 네, 제가 정답 얘기 안 하려고 네, 잠깐 살짝 비켜갔어요. 좋은 찬양과 말씀 있는 극동방송 내게는 이거 같이 따사로운 곳입니다. 어쩜 말씀도 예쁘게 잘해주실까요? 5908번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땡땡 비치니라는 찬양 함께 나눴고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영혼에도 이것이 활짝 네, 비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595번님, 영혼에는 선크림 바르지 맙시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그쵸, 우리의 소중한 피부에는 선크림을 발라야죠. 하지만 우리 영혼에는 전혀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황다은 씨의 찬양 준비했고요. 0346번님의 신청곡 들으신 후 퀴즈 정답과 함께 또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에 이거 비치니 보내주세요.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로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2&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돌발 찬양 퀴즈 문제가 나갔죠? 오늘 퀴즈 정답은 오답이 아무도 안 계세요. 주관식 문제였는데도 정답 햇빛, 네, 햇빛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정답만 잘 맞춰주셨어요. 와, 그리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선물 받으실 분네 분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9608번님, 8768번님, 5908번님, 마지막으로 8303번님까지 네분 축하드립니다. 네 분께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오랜만에 와 계신 분도 계시고요. 4312번 님도 아이가 개학해서 오랜만에 여유롭게 극동방송을 듣네요. 내 영혼이 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어둠이 아니라 빛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항상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201번님께서는요. 26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저자와의 만남 신청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박수. 잘하셨어요.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최상훈 목사님을 모시고요.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어제 목사님과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이 부흥 집회가 아니라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오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서 또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의 방향성과 중요성, 필요성 등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기대가 되거든요.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 믿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라고요. 지금 바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 지금 신청해 주세요. 1772번님이세요. 햇빛은 따사롭지만 비가 올 때는 햇살이 그리웠어요.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극동방송은 내겐 햇빛같이 따사로운 곳입니다. 찬양과 말씀이 있는 곳이죠. 라고요. 우리 5908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따스한 주님의 은총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배 캠프 앨범에 있는 찬양 함께 하시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었습니다. 예배 캠프 앨범에는 찬양 함께 나눴어요. 7169번님 안녕하세요. 찬양을 들으며 방송을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 끝까지 청취할 수 있겠어요.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라고 하시면서 7169번님께서도 오랜만에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7169번님께도 제가 선물 안 드릴 수 없죠.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917번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 방향성. 목사님께 드릴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드리듯 섬기려고 네, 또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계시는 3917번님을 응원할게요. 오늘 사랑의 뜰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침에 새롭게라는 찬양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 2부 시간에서는 소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이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섭리를 이루는 도구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의 운명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일 앞에 에스더는 동족들에게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며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일, 가장 험악한 일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할 대상을 가졌기에 성도들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신자는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시어 선택해 놓았으니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고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게으르고 나태한 신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게으른 신앙생활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게으름과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충성과 열심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배우게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신자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그 헌신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기도함으로써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러한 섭리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15년

0: 1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상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을 바꾸시어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곧 죽을 것임을 알려주심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를 몰고 가셨습니다. 우리 중에 네가 죄를 지어 그 죄 때문에 곧 죽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후에는 에스더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데 동참시키시어 당신의 섭리를 이루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기도를 시작하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왕후의 예복을 입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앞에 서니 왕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5장 2절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후 에스더를 보니 심히 사랑스러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자들은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확신차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4339번, 이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

전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사랑의 드라마 매주 목요일 이부 시간 농어촌 미자리 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포항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1: 네,
2: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서머 스페셜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1: 네.
0: 드리는 거죠. 네, 잘
1: 그래도
0: 지내셨나요?
1: 뭐 처음 뵙는 게 아니라서
0: 네. 방송 가족들에겐 처음이죠.
1: 아, 그
0: 네.
1: 뭔가 공백이 좀 길어야 되는데
0: 짧았나요?
1: 어.
0: 그러면 다
2: 아니,
0: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2: 어제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0: 네.
2: 요즘 기도 지난주간 어떤 기도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 방학이 너무 짧아요. 방학을 좀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다.
1: 아니, 뭐 지금 목사님이 은근 그 말씀
0: 네.
1: 속에 네, 다음 주는

0: 우리 저기 방송하는 줄 아셨다고.
1: 그렇죠.
2: 맞아요.
1: 네. 실제로 그저 방학 마치면 힘들잖아요.
2: 그렇죠. 적응하는 데 힘들죠. 네,
1: 힘들죠. 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방학 탁 우리가 마치면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일기를 그저 몰았으니까 숙제한다고 얼마나 바빴는데.
2: 맞습니다. 아,
1: 요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요즘 방학을 좀 하다가 오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0: 네. 좋죠.
1: 아니요, 좀 묵직하네요.
2: 사실 저희가 뭐 방송으로는 여러분들께 썸머 끝나고 이제 첫 인사를 드리는 거지만 그렇죠. 저희가 또 지난주에 한번 뵀습니다. 네. 저희들끼리. 네.
0: 그래서 짧다고.
2: 네네. 네. 맞아요. 다들 뭐 또 각자의 그 이제 상황에서 환경에서 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또 여름 뭐 사역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교회도 사실은 여름 사역들로 좀 바쁘지 않으셨을 것 싶어요.
1: 좀 바빴죠. 네. 여름에 이제 고정돼 있는 사역들, 성경학교 뭐 이런 것들 있고 또 지역으로 이제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가족 선비인 프로젝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추천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분들을 섬기는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방충망으로 섬겼는데 이번에는 이제 롤 방충망까지 그렇게 해주면서 3주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좀 바빴죠. 네, 몸도 네. 안 하던 일을 해보니까 네. 힘들기도 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교회가 또 지역과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네, 네,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2: 아니 그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목사님?
1: 휴가는 아직 안 갔습니다.
2: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래서 업무가 끝났는데 아유 좀 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목사님은 목회 때문에 바쁘셨잖아요. 네, 네. 저는 방학이라.
2: 네.
1: 방학이라 더 바빴다 네, 그죠?
0: 방학이면 네. 이제 손주들 그렇죠. 다녀가고.
1: 네, 맞아요. 네.
0: 또 해 먹이느라고
2: 네네.
0: 그냥 아무튼 많이
1: 신났겠어요. 그렇죠?
0: 제가 항상 네. 친구들한테 날리는 카톡이 있어요. 네. 행복 반 노동 반.
2: 맞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0: 근데 그 네. 다음에 행복으로 노동을 덮어요.
2: 그럼요.
0: 그래서 보내놓고 나면 그건 멀지 않잖아요. 부산이면 멀지 않은데 이 마음이 뭔가 있죠. 섭섭하고 네. 조금 더 데리고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그냥 밀려오고 그 밀려옴에 섭섭함이 아쉬움.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드는 건 나이 먹었다는 증거인가? 아니면
1: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일반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올 때 좋고
2: 가면 더 좋고.
1: 근데 가는데 이렇게 아쉬웠다는 건 아주 그 나이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0: 이거 네. 상황을 네. 우리 애들이 이해를 하나 봐요. 이 느끼나 봐요. 자기 이제 엄마하고 이제 만났잖아요. 네. 만나가지고 이제 다른 곳을 가는데 엄마 뒤에 할머니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서 나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났어. 그렇게 있잖아. 얘기를 했대요.
2: 네.
0: 그러면 뭐 제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2: 그렇죠. 할머니를 생각해 준다는 자체가 네. 얼마나 감사하고
0: 그래서
2: 진짜.
0: 내가 정말 막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했더니 돌아왔어요.
1: 네. 돌아왔어요.
0: 네.
2: 잘하셨습니다. 네. 자, 다들 이제 뭐 서머 스페셜이 이렇게 또 잘 끝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두 분 뵐 수 있어 너무 좋고요. 우리 1호 구호반님께서도 목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1: 고맙습니다.
2: 여름 네. 네, 잘 보내셨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또 다녀온 교회가 있었어요. 사실 방송은 아니었지만 참 감사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네. 한번 다녀왔는데 경주 갈릴리 교회라고요. 백명자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입니다. 전에 한번 썸머 전에 이렇게 여기 스튜디오 오셔서 인터뷰를 네.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0: 네, 후기를 네, 그렇죠. 말씀하셨죠. 네.
2: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교회가 다시 이제 건축 중인데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재정이 생기면은 공사를 하고 없으면은 또 중단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어떤 청취자분이 그 방송을 들으시고요. 본인이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또 감동이 돼서 와 정말 무명을 하셨어요.
0: 네.
2: 무명으로 500만 원을
1: 네.
2: 우리 갈릴리
0: 교회 큰 금액이죠.
2: 그럼요.
0: 네.
2: 후원

0: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헌금을 가지고 갈릴리 교회를 찾아간 거죠.
1: 네. 네. 그래서 뵌 거죠.
0: 맞습니다. 지난주 그렇게 뵙고 너무나 사실은 저희도 전달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그 남편 되신 장로님이 굉장히 또 감사해 하셨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물질적인 후원도 있었지만 우리 포항 송동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1: 네.
0: 공사를 하는데 지금 열심히 또 재능 기부를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2: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하니까 또 부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우리 확인하고.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하고 경주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네. 들렀어요. 들렀더니 이제 땅은 곤란하고 그리고 바닥을 이제 이렇게 시멘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철골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 네.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좀 이게 용접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철골을 이렇게 세우고 그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철골 자르고 정리하고 용접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작업을 한 3일, 길어야 4일 정도면 되겠다.
0: 네네.
2: 그래서 이제 다 간 거예요. 두 분은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돈은 우리가 지불을 하긴 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성도지만 또 그분들이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0: 네네,
2: 생업을
0: 그렇죠.
2: 따라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데서 뽑아가지고 그쪽 보내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그걸 주는 거죠. 돈을 이제 일당을 주면서 이제 보낸
0: 교회에서요?
2: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지불을 하긴 하고.
0: 네.
2: 그렇게 보내서 강구에 3일 동안만 하면 되겠다. 3, 4일 길면 4일 정도 해주자. 그리고 마무리는 나머지 이제 그분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졌는데 좀 일이 이렇게 좀 잘 해가다가 더 네. 잘한다는 게 일이 좀 연장되도록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거기 두 분이 거의 한 5일, 6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은 빠지고 한 분 이제 지금도 계속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주일 월요일부터 해서 또 지금도 출근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돕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분의 그럼 일당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2: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아유, 이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0: 너무 감사하네요.
1: 그 갈릴리 목사님 백 목사님께서 계속 극동 너무 감사하고 거기다 송동교회도 네. 극동을 통해서 연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송동 계속
0: 네.
1: 말씀하신 정말 이해가 되네요.
2: 네. 네. 일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0: 그럼요.
2: 네. 그냥 네. 단순한 이렇게 공사가 아니라 철골과 여러 가지 또 블록이는 다 포함되어지고 지나서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에 2층, 3층을 이렇게 시멘트 그걸 아마 바닥을 공사를 할 거예요.
0: 네네.
2: 그래서 거기를 또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모양을 갖추가니까 너무 좋다. 처음에 바닥만 봤을 때는 네. 도면을 잘 모르니까
0: 그렇죠.
2: 사실은 염려도 됐고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 어떻게 나올까 사실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제 세워져가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지니까 공간은 좁아서 작아서 사실은 아쉬움도 있지만 참 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마음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의 마음이 그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사실 우리로서는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다르시다. 그죠? 참 네. 귀하시다.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다.
0: 네.
2: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이 얼마나 또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하나 또 만들어주시고 우리 지사님들
0: 사장님도
2: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0: 맞습니다.
1: 근데 지사장님 우리 같이 갔잖아요. 네네. 지사장님께서 그 교회는 작지만 아마 이곳의 명소가 될 거라고
2: 그렇죠.
1: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0: 네네.
1: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좀 뭐랄까 일반적인 그 네모 반듯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뭔가 좀 작지만
2: 그렇죠.
1: 좀 작품 같아요.

0: 회사 아들이라는 장모님의 작품이죠.
1: 네, 아, 네. 그래요? 네. 좀 그런 어떤 좀 다르다.
0: 그렇지,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네. 명소가 정말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2: 네. 선생님, 거기 위치가 경주 어디라고 위치를 말씀하실까요?
0: 경주 동방이죠. 그죠? 크게 보면 동방. 동방. 네, 네. 동방이고 크기가 울산, 그죠? 울산 가는 길에 우리 불국산 못 미쳐서, 네. 그죠? 동방 거기에 아파트가 있고, 아까 아파트 조금 안쪽에, 아래쪽에 네. 있는 마을에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가,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의 고향이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죠? 네네. 그 장로님의 이제 자라온 고향이라서 더 애착이 사실은 가는 거죠. 네네. 그죠? 그래서 서울의 모든 생활을 다 접고, 내려오셔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고향, 참 고향은 쉬운 게 아닌데 그 고향을 지금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하나의 장로님의 고향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작품이 이제 사실은 그려진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리고 그걸 이제 진행해 가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다 짓고 나면 일반
1: 가봐야죠.
0: 일반 교회가 갖지 못한 또 다른 사랑의 마음들이 네. 느껴지는 그런 건물적인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그 앞에 도로는 있지만 네. 울산 가는 큰 도로는 있지만
0: 되죠.
1: 그냥 네. 제가 가장 쉽게 화랑원 경주
2: 통일점
1: 통일점 네, 거기 화랑
0: 교육원
1: 있죠. 네.
0: 거기
1: 맞은편
2: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앞에 보면 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앞에 산도 너무나 멋있고 쫙 펼쳐져 있는 부분이 불어오는 바람도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네 갔을
0: 그렇죠.
2: 때
0: 그쪽으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기농 내지는 들어와서 펜션을 짓는 펜션을 그래서 새로운 집들이 사실 깨끗한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2: 네.
0: 그래서 교회에서만 바라봐도 정말 잘 지어진 집이 있어서 야, 저 지어진 진짜 비싸겠다. 진짜 잘 지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있고 생활 공간으로 좋은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그렇게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옛날 모습은 좀 이제 사라지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 고생 기억나세요? 저희 처음에 취재 갔을 때
1: 네.
2: 너무 교회 상태가 안 좋았어요.
1: 잘 뭐랄까 내비는 얘기를 하는데 길은 너무 자꾸 좁아지고
2: 네.
1: 그죠?
2: 맞아요.
1: 어디야? 뭐 아무튼 가보자 그랬는데 지금 많이 이번엔 좀 달랐어요.
0: 많이 달랐죠. 네. 그러니까요.
2: 그때 저희가 기억으로는 가스레인지를 교체해드렸거든요. 식당이 있지만 부엌이 굉장히 또 협소하기도 하고 좀 쾌적한 공간은 아니었어요.
1: 굉장히 열악했죠. 열악하고 교회 자체도 안에 내부도 굉장히 뭐랄까 너무 마음 짠한 그랬는데 이렇게 멋지게 지금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죠.
2: 맞습니다. 네.
0: 그렇죠.
2: 그리고 그날 이제 그냥 무명으로 이제 500만 원 헌금하신 권사님께서도요. 계속 그게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나 봐요.
0: 네.
2: 그래서 이 교회 꼭 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 백명점 선생님께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할 때 그 좀 방법을 좀 바꾸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500만 이상이 더 들었었대요. 딱 그 금액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0: 사실 참 건축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2: 그럼요.
0: 진짜 이게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부분이 생겨나고 또 더 잘 짓고 싶은 마음도 또 생겨나고 여러 이제 부분들이 생겨나고 또 주위의 분들이 이게 좋겠어 저게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어져요. 그죠?
2: 맞습니다.
0: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추는 거죠. 사실은 네네. 처음에 그 교회를 장로님과 목사님이 계획할 때는 이제 그 기둥 자체를 H빔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2: 네.
0: 그 H빔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게 공사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하고 다시 설계 변동 변경을 해서 이제 곽 파이프 20cm짜리죠. 그걸 이제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0: 2층, 3층은 설보를 칠까 말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어오면서 이제는 아, 그래도 치자. 그래서 2층, 3층을 설보를 치고, 그 다음에 벽돌로 쌓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죠.
1: 네네. 어우, 우리 목사님이 이미 뭐다 설계사신 것
2: 네.
1: 같아요.
2: 아니, 목사님은 그
1: 다 눈에 보여요.
2: 환경을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하실 수 있고, 저희는 겉모습이 아, 너무
0: 아니에요.
2: 예쁜, 정말 작지만 그냥 너무 작품 같은, 예술 작품 같은
0: 그렇죠.
2: 그런
0: 커지는
2: 교회가
0: 않지만,
2: 네, 나오지 않을까 좀
1: 맞습니다.
2: 기대가 됩니다.
1: 네. 우리 경주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2: 그리고
1: 좋겠어요.
2: 지금 성동교회에서 그 일당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1: 저도 오늘
2: 네, 처음
1: 알았어요.
2: 들었는데, 뭐랄까, 물론 목사님도 참 귀하시지만, 저는 성동교회 교인들이, 그쵸? 그건 성동교회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0: 우리의 원칙.
2: 예, 교인들이 너무 귀하고, 그런 일에 정말 이렇게 같이 해 주신다는 게, 아, 성동교회 정말 짱입니다.
1: 박수
0: 아닙니다.
1: 한번 부르니까요.
2: 짱입니다, 짱입니다.
0: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기꺼이, 그죠?
1: 맞습니다.
0: 기꺼이 몸으로 물질로 헌신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1: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 한곡 듣고요. 계속해서 소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 로고십의 곡 준비했어요. 함께 지어서 가네. 함께 하시죠.

0: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1: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팀루고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소나이기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또 중보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경주 갈릴리 교회 끝까지 잘 또 건축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 한 번에
1: 네.
2: 좀 네. 후원자가
1: 중단 없이 가기 위해서
2: 후원자가 좀 정말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1: 네, 네.
2: 그러면 공사가 좀 더 당겨지지 않을까.
1: 네, 네. 그럼요.
2: 욕심입니다.
1: 맞습니다.
2: 하나님 들으셨죠?
1: 네.
3: 맞아요. 아직 그저 좀 많은 재정이 충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네.
3: 흐름상 바라보면 근데 정말 정말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고 온 힘을 기울여서 집중하는데 재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하나님이 사실 늘 경험하는 거지만 꼭 맞게 딱딱딱딱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1: 맞아요.
3: 그렇죠? 이렇게 좀 확 네. 싸놓고 이렇게 하면 일과 네. 있는데 사실 이 교회 일들이라는 게 항상 하나님의 목마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얼굴 들게 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잖아요.
1: 네네.
3: 그러니까 뭐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겠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번에 또 헌신해 주었던 군사님처럼 주시는 마음에 이렇게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분들의 그런 헌신과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저희가 경주 갈릴리 교회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또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천권 지역은 아니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올 초였습니다.
2: 네.
1: 2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도에 위치해 있는 청도 감리교회 박정민 목사님 저희가 한번 소나기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종탑 공사랑 십자가
2: 네.
1: 그 네온 공사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
2: 비도 좀 샌다고
1: 그렇죠. 예. 네, 네. 저희 그날 또 눈이 엄청 많이 네, 왔습니다.
2: 맞아요. 저는 너무 네. 좋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1: 그렇죠. 눈이 굉장히 많이 네. 왔었고 근데 너무 갔을 때 참 마음이 아팠지만 또 목사님께서 저

0: 그래도 따뜻하게 좀 환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송 마치고 난 이후에 또 후원의 손길들도 있었지만 이게 공사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1: 난공사죠,
0: 네네
1: 난공사. 굉장히
0: 목사님
1: 어려운 거죠.
0: 다녀오셨죠 그때?
2: 저희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시간을 잡지는 못했고 사실은
0: 네.
2: 이제 난공사도 공사였고 사실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자재나 이런 부분에 좀 치밀함이 필요한 공사였죠. 그죠?
0: 네.
2: 그래서 그것과 함께 네, 저 십자가 다 종탑이었으니까 좀
0: 네.
2: 사실은 쉽지 않은 공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진짜 좀 정성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 다른 것보다 이제 사실 비가 새는 문제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 가지를 못했었어요.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8월 5일에 연락을 주셨어요. 최근에 연락을 주셨는데, 와, 기도와 관심 속에서 조금 늦었지만, 종탑 공사와 십자가 내용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라는 그런 사진과 함께,
1: 감사합니다.
0: 네,
1: 아멘.
0: 보내주셨는데요. 공사가 7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7월 14일부터 16일간에 좋은 업자분을 만나서 종탑 공사를 하셨고요. 또 7월 28일에는 십자가 종탑 선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선교회가 있는지 몰랐는데, 십자가 종탑 선교회에서 그 십자가 내원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기도해주신 덕분에 너무나 잘 공사가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연락을
2: 아멘. 네.
0: 받았습니다. 감사의
2: 맞아요.
0: 마음과,
2: 네.
0: 네.
2: 그러게.
1: 마음에 그냥 좀 남아 있었는데,
2: 늘 그렇죠.
1: 예, 남아
0: 네.
1: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그냥 저희 또 사진을 보니까, 너무
2: 그리고 우리가
1: 좋아요.
2: 사실은 우리의 가치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제 쉽지 않은
0: 거리상은 그쵸.
2: 곳이었죠. 거리도 멀었고 이제 그런데 처음 우리에게 보는 제가 보았던 그 사진과 공사가 끝난 사진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조금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했고 조금 더 이제 재정적인 투자 투입도 있어야 되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결과 비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시
0: 그럼요.
2: 할수 없는 문제고 그런 고민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그저 극동방송에 또 소개했고
0: 네.
2: 기도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잖아요.
0: 아멘,
2: 그리고 지금
0: 아멘.
2: 우리 청취자들 가족들이 사실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0: 그럼요.
2: 그래서 길이 하나하나 또 열리게 해주셔서 지금은 제가 봐서도 야, 새 교회 같다. 그죠? 전체 교회가 종탑이 다 깨끗하게 마무리되어지고 그 자재가 좀더 좋은 것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새 교회처럼 전체가 그렇게 보여지고 더욱이 밤에 사진을 찍었는데 와, 너무
0: 와,
2: 멋져요.
0: 너무 분위기 있죠.
2: 그렇죠. 너무 행복, 너무 진짜 자랑스럽게 교회가 바뀌어져서 아마 담임 목사님이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지역도 그렇고.
0: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청도 주변에 지나가시면 꼭 한번 연락 달라고. 청도하니까 또 감이 생각이 나네요.
2: 그렇죠.
0: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박정희 목사님께 꼭 한번 연락드리고요. 교회도 저희가 한번 보고 싶네요,
2: 네,
0: 진짜.
2: 맞아요.
0: 네, 정말
1: 밤에 가면
0: 감사하네요.
1: 더.
0: 예쁠 것 같죠? 네. 사실 이게 얼마나 절실했으면은 우리 가천권이 아닌 지역에서
2: 그렇죠.
0: 연락이 왔겠어요. 그죠?
2: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방송은 저희 포항지사밖에 없거든요. 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지사에서도 이런 컨텐츠를 갖고 한번 교회를 섬기면
2: 좋죠.
0: 좋겠다.
1: 아,
0: 그런 마음에 소원
2: 좋죠.
0: 있어요.
2: 근데
0: 네.
2: 왜안 하죠?
0: 그러니까요. 저희 합이 딱 맞는, 이게 좀 어려운 것
1: 아,
0: 같은데요.
1: 그래요? 저는 지금도 부산
2: 아하.
1: 우리 셋이 갔잖아요. 난 너무 기억에 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데서 우리 또 혹시 불러주지 않을까 해서.
0: 여수도 살짝 얘기가 나왔다가, 그죠? 일정이 안
1: 아,
0: 돼서 못
1: 그래요?
0: 갔잖아요.
1: 아, 좀 멀리 좀 가면 좋겠어요.
0: 본사님 이제
1: 가정 탈출.
0: 투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2: 근데 사실 진짜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지역에 또 교회들을 향한 그 뜻은 정말 크고 위대하죠. 그죠
0: 아멘,
2: 많은
0: 아멘.
2: 것으로 섬기는 중에 또 우리 손아귀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십자가를 세우고 또 간판을 바꾸시고 그저 교회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사는
0: 차도

0: 영화도 있고요. 네,
1: 네. 맞습니다.
2: 네, 정말 놀라운 역사가 네, 있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3: 네. 냉난방기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바꿨던 것 같아요.
0: 냉난방. 네. 우리 정말 다 말할 수 없어요.
3: 네, 네. 네.
2: 그렇죠.
0: 그 영덕의 여자 목사님. 주방,
3: 그렇죠.
0: 완전 그냥 식탁 세트,
3: 맞아요,
0: 뭐 할 거 없이 이것저것 네네. 많잖아요.
3: 싱크대도 저희가 진짜 네. 바꿨잖아요. 네.
0: 뭐 그것만 지금 얘기해도 한 그냥 한참 해야 될 것 같고.
3: 맞습니다. 네. 그렇죠.
0: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2: 아,
0: 뭐
2: 그래요?
0: 네. 네. 근데 또 송동교 얘기가 들어가서
3: 네네.
2: 좀,
0: 예, 그렇긴 한데 우리 송동교에서 그 저기 뭐야 교회 얘기. 해도 되죠?
3: 어, 네네. 네.
0: 땅끝 교회에 그 매달 이제 작은 교회니까 후원을 하나 봐요.
3: 네네. 네. 정기 후원이죠.
0: 네. 네네. 그래서 그 후원 금액에 네. 11조를 극동을 하고 싶다고.
3: 네. 네.
0: 그래서 저보고 이제 계좌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극동에 네. 얘기하기는 좀 그랬나 봐요. 제 예우잖아요. 054, 256, 3000번.
3: 잘하셨어요.
0: 네. 네. 그래서 목사님께 가르쳐 드렸거든요.
2: 네.
0: 아마 전파 선교사로
3: 네. 네. 네.
0: 그 11조를 하시지 않을까.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예, 네. 저희도 맛있는 수박 얻어 먹었어요.
3: 아~
2: 사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우리는 같은 이제 교단이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종합교단에 네네. 속한 교회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닌 교회들의 우리 봉사도 많이 갔고 또 여기 있는 교회 지금 이야기한 교회도 사실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3: 네네.
2: 그런데 다른 타 교단이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3: 맞아요.
2: 그냥 우리 네. 다 이 생각이 아니 우리 교단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 그래도 지난번에 소개하면서 또 목사님이 그 지난번에 그 찹쌀 그죠?
3: 네.
2: 밥,
3: 그
2: 찹쌀 네. 밥이 아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3: 그래요.
2: 그래서 그렇게 애써시고 수고하는 모습 앞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우리 선교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 아니지만 또 우리 지역을 같이 섬기는 교회다.
3: 그럼요.
2: 같이 성장해야 되고 같이 섬기면 교회가 지역이 더 행복해질 텐데 이렇게 마음이 모두어져서 크지 않습니다.
3: 네.
2: 조금씩 이제 매달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래도 2년 우선은 2년 이야기를 드렸고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교회가
3: 네네.
2: 이제 부흥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을 것이고 안 그러면 네. 또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3: 네. 네. 네. 이게 참 열매가 계속 네. 이어지는 것 같아서
0: 보이죠.
3: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백명재 목사님도 그 500만 원 헌금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 11조를 또 방송사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이렇게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나누시고
0: 네.
3: 이렇게 계속 흘러보내시는 네. 게
0: 흘러보내면 다시 네. 또 채워지고
3: 채워주시고.
0: 정말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아, 이 방송 혹시나 그냥 없어지지 네. 않을까 저 혼자 염려하고
3: 네.
0: 걱정하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은
0: 네.
3: 네, 하시겠죠. 네. 이렇게 소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요. 또 이게 사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2: 아멘.
3: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2: 아멘.
3: 거기에도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 아멘.
3: 네. 저희 소나기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다가 아, 이 교회를 좀 한번 소나기에 소개해드리고 싶다
2: 아멘.
3: 하는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 네,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4540번님 또 8151번님도 네, 들어와 주셨습니다. 5270번님도 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저희 사실은 어떤 교회를 갈지 사실 저희도 딱 아직은 모릅니다.
0: 네.
3: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0: 그럼요.
3: 네. 네.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0: 필요한 곳에
3: 네,
0: 하나님께서
3: 그럼요.
0: 보내주시고
3: 네.
0: 또 그 교회에 정말 네.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이게 은혜예요.
3: 맞습니다.
2: 아, 네.
3: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송으로 소개해서 끝 이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방법대로 연결이 되기
0: 네.
3: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소나기를 위해서

0: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나기 함께해 주신 포항 송동교회 박규영 목사님, 또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사랑해들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0: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방금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다윗이 궁에 평안히 거하던 어느 날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초라한 휘장, 즉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하실 집을 건축하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장막과 회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다인 내가 자원하여 나의 거할 집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내가 정말 기쁘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복들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오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집인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학개서 1장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건축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성전이 건축되어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듣자마자 그 즉시 그에게 복을 주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첫 번째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말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가운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그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케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다윗의 이름이 실제로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

0: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에야 비로소 존귀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당시에도 그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에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죽고 난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후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다윗처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성전 건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또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이름을 존귀케 하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의 축복자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 이루는 애청자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량 없는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요일 소망의 기도 진성의 사모 인사드립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역사학과 교수인 로저 에커츠가 쓴 밤의 문화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대 초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밤의 어둠 속에서 유령이나 도깨비 복장이나 흉내를 하며 나타나서 공포심을 심어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관행은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일본의 오가반도의 남아하게 이야기가 그렇고요. 유럽의 크람푸스 이야기와 슬라브권의 자루맨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 전승에 따르면 도깨비 또는 망태 할아버지, 호환, 호랑이 등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요즘 학자들은 공포 기반 통제라고 부릅니다. 옛 사람들의 아동기 발달과 양육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세기에는 피아제와 콜버그 같은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훈역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단순한 회피 반응만 학습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지도덕 발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21세기의 뇌과학자와 발달심리학자들은 아동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폭력이나 공포를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남긴다고 경고합니다.

최근의 애착 이론에서는 이것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부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유년기, 아동기에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를 양육할 때 공포와 위협보다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참된 평안으로 양육할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른들 우리들이 조급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아이들을 바르게 길러내고자 했던 유익한 뜻 뒤에 손쉬운 훈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불안과 불신의 씨앗을 심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 사회에 지나치게 만연되어 있는 어둠과 공포 문화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며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과 지인,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찬양 후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오늘 생방송으로 기도 요청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아주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나셨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네. 또 그때는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저도 지난 여름에 우리 영화부 아주 꼬마아이부터 청년까지 네. 성경학교 수련회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고 때로 같이 하면서 아이들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주님 앞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0: 아우, 귀한 시간을 또 보내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같이 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921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올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을 한 조카 박유정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내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공부해서 대학을 사회인문계열 경영학과에 입학했는데 적성에 잘 안 맞아서 반수를 해서 화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학기 복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로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폭넓게 생각하는 은혜와 어려운 화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 학우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1: 아, 네. 네, 귀한 청년이 이제 군에 복무를 다 하고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됐네요. 네.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귀하게 사용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주신 대로 또 우리 같은 마음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 박유성 청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군대를 무사히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학업 현장으로 갈 텐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박유성 청년에게 화학을 공부하게 하셨는데 이 화학을 잘 공부하고 또 기쁨을 가지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화학과 과학과 이 온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앞으로 주님께 더 깊이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배워가는 모든 과정에 또 좋은 친구들 또 믿음의 친구들 또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하셔서 사랑받고 또 사랑을 베풀며 또 귀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372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환경미화로 귀히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회사 환경미화 한다는 것이 아마 회사를 이제 청결하게 하고 네.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참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늘 네. 이런 분들 뵈면 참 애틋한 마음이 드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삶의 현장에서 또 네. 충실하게 열심히 섬겨주실 거고 교회도 열심히 아멘. 섬기시는 분이신 아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두 분이 남은 삶을 또 사회적 삶과 교회의 신앙생활과 모든 것에 건강하게 힘있게 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회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환경미화로 수고하시는 집사님의 가정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0: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4명 남편분 하나님, 그 모든 몸의 상태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해진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이전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후의 삶이 주 안에 강건하고 복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 분의 삶에 은혜 더하시고 노령의 나이에 몸이 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며 강건하여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708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네, 군대 간 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아들이 너무 우울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자살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인 듯합니다.
0: 네, 아유, 너무 어머님 혹은 아버님, 부모님의 마음이 또 같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일이 사단이 사용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도 열심히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돼서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제는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모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군대라는 현장이 때로 힘들 수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아버지 느낍니다. 그곳에도 계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아들의 심령에 또 그 아들이 있는 군대의 그 현장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아들의 마음이 임하셔서 이 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환경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변에 혹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 곳에도 역사해 주셔서 기적 같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아들을 주의 강하신 섭리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뢸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아들이 오직 주님만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다 아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800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샬롬,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저희 손녀가 호전되는 듯 하더니 견뎌내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힘들어하는 가족들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 8007번님의 그 손녀가 어떤 그 병이 있는지는 자세히 이렇게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떤 견디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많이 힘드실 네. 텐데. 예. 또 저희들을 또 생각해 주시네요. 더운데 네. 수고하신다고 우리 네. 사실 시원한 방송실 안에서 하고 네. 있는데 이런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손녀도 믿음 안에서 견뎌내고 있겠죠. 믿음이라는 네. 것이 사실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타락하고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때로는 또 싸우고 앞을 바라보며 가는 것 네. 이 간절한 기도로 견뎌낼 텐데 여전히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한 과부가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잖아요. 탄원하면서 네. 계속 내 사정 봐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비유

0: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은 더 간절한 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아, 네.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의 통로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손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기도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며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손녀도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기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는 과정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무엇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0832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네. 임용고시가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고시는 네. 안 봤지만 또 여러 번 수년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이 고시 위해서 네. 정말 온 시간 들여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뵀는데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래서 네. 그런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 좀 주셨는데 체력도 또 지혜도 명철함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임용고시에 합격하고요 선생님이 되시면 참 교권이 무너진 이 시대에 네. 그래도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정말 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좋은 선생님 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아이들을 아멘. 또 주님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사연을 주신 귀한 분의 따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시간을 지나고 이제 11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 따님에게 체력을 주시고 또 정신력을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험 당일날에도 하나님 좋은 컨디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마침내 합격하면 정말 좋은 교사가 되는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좋은 교사가 돼서 이 땅에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교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또 아이를 향한 축복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813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샬롬, 소망의 기도, 모든 분들 평안히 지내고 계시나요? 저녁 7시 이후에서 11시까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아, 예, 일자리가 네. 필요한 분 같습니다. 예.
0: 네, 또 이런 세밀하네요. 굉장히 네. 7시부터 11시 네. 이 시간. 낮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네. 주신 거 물론 환경이 낮엔 어려운 상황일 네네, 거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기도 응답하신다 믿고 아멘. 하셨으라고 저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셔서 세밀한 기도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갖고 네.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에 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느낍니다. 네. 우리 이분도 그런 하나님의 정말

0: 정확하고 적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연을 주신 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기도하길 원하시고 그것에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이분의 상황을 아신 하나님, 저녁 시간에 7시부터 11시 사이에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며 또 생활을 이어가며 또 믿음의 삶과 또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삶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세밀하고 간절하게 늘 기도하시며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또 많은 사람들 안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815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장인 어른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뇨와 치매, 심장 복합적으로 안 좋으셔서 힘드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80밖에 안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장인 어른을 위해 기도 부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신가 봐요, 목사님.
0: 네, 그럴 네. 것 같네요. 장인 어른이라고 네. 했으니까 네. 사위분의 귀한 마음이 너무 네. 좋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에서 어떤 마음 갖고 있나, 우리 장인은 물론 장로님이시긴 한데 믿지 않는 장인어른을 향한 정말 뜨거운 복음의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위분 너무 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 치료가 또 하나님의 역사의 사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남은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에 이르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분 사위로서 우리 장인어른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사용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도 만나게 해주시길 원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이렇게 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며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지신 이 어르신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약하고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질을 깨달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치료의 과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상상하고 의사가 판단한 것 이상의 빠른 속도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치매도 회복되어져 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장인어른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찬양 후에 다음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0: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 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자인 최상훈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특별히 선착순 50명에겐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꼭 함께 하셔야겠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항극동방송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다음 주 이제 이번 수요일에 준비되어지는 이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고 한 영혼이 또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우리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시고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그 영혼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앞으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2부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2부 첫 기도는요. 1908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주 이분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내가 경험하는 그 일 참 설명할 수도 없고 남이 경험하는 것보다도 정말 깊고도 진짜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경을 생각해보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이 다 무너지고 성전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까지도 다 불타 없어지고 나라는 빼앗겨서 백성들은 자신은 이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살게 되는 그 70년의 세월을 살게 되는 그 정말 암흑의 시기에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을 어렵지만 지켜내었던 사람들 하루하루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네. 포로된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 땅을 살았고 마침내는 그 70년이 지나고 돌아올 때에는 그 광야 길을 걸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꿈인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광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보며 우리 각자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어둡기만 한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시간에 네.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고 방송 사연 주신 이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것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 기억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 마음도 힘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주변의 환경들도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텨내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렇게 방송에 기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0: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붙들고 굳세게 하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하여서 또 버틸 수 있는 강한 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하는 영적인 능력을 힘을 얻도록 우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강하신 손을 붙잡아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08번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처럼 이사야 말씀 붙잡고 반드시 힘내시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695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6951번님은 새싹분이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포항극동방송 가족 여러분께 긴급히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 탈장이 와서 세명기독병원에서 어제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회복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폐혈증으로 인해서 폐와 콩팥, 심장 기능이 함께 나빠지고 있으며 한쪽 폐에 폐렴이 심하고 산소 포화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앞으로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고비이며 갑작스럽게 위급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한 항생제 치료가 잘 듣고 폐혈증이 속히 안정되도록 폐렴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호흡과 산소 포화도가 회복되도록 콩팥과 심장 기능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아버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족들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앞으로의 치료와 중요한 결정을 지혜롭게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네. 시아버님께서 수술 받으러 갈 때는 이제 건강 회복되어 나오리라고 생각했지만 네. 또 상황들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 많은 가족들이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연 주신 분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취자분의 시아버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하나님 몸이 연약해지고 위급한 상황에 있지만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평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그 폐혈증, 폐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것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 같은 쾌유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가족들이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간증하여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에 주님을 의지하는 이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소망이 현실이 되고 또 인간이 원하고 바란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과정에 이 가족들을 선하게 믿음의 길로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미처 다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보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삶에 세밀하신 하나님

0: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오늘 귀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전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1: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만남의 바탕에는 관계를 깨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따뜻한 안전지대를 제공해 주시는 성숙한 부모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김보석 PD, 기도의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영남교회 진성의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기독교 연합회 주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데이빗 밴드 대표이자 사랑 선교교회 교육 목사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찬양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국교회 찬양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 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께서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말씀교회 이상일 목사님입니다.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와 인자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이념 간, 계층 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업인들과 서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제31차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교갱협은 수련회 기간 자기 성찰을 담은 비전선언문을 통해 교만과 관행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부교역자 갈등 및 세대 격차를 다루는 대토론회를 28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30년의 활동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금권과 파벌 배격, 다음 세대 전면 배치, 인공지능 및 인구 변화에 맞춘 사역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오정호 대표회장과 강사들은 목회자 자신부터 개혁할 때 교회와 교단이 살아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갱협 참석자들은 오직 교회 갱신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목회자가 먼저 썩는 밀알이 되겠다는 30년 전 창립 고백을 다시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청년 부흥 운동 3주년을 맞아 방한한 케빈 브라운 총장이 영적 부흥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을

0: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지난 2023년 2월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16일간 밤낮 없이 이어진 자발적 회개와 부흥 운동 뒤에는 학생들의 회개를 통제하지 않고 기도로 받쳐준 교직원

0: 기회를 줄 뿐이라며 교회가 차이를 넘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의 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열망할 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된다며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대전 지역 20명 안팎의 소형 청년 공동체들과 부산 지역 대형 청년 캠프가 각각 연합 수련회를 열고 청년 사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대전 나비섬교회와 시온성결교회, 아둘람처치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시온성결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청년 연합 수련회를 열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맡은 윤석종 목사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 역시 지난 17일 부울경 지역 73개 교회 1,30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더 플로우 청년 캠프를 열어 말씀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 취업, 이단, 환경신학 등 실질적인 삶의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캠프 현장에는 선교 및 상담 부스 10곳이 마련돼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사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세운 바울 선교교회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페레이라 지역을 돕기 위해 현지인 목회자 중심의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지난 18일 인터뷰에서 구스타보 마르케스 현지인 목사에게 구호 실무와 현장 지시를 맡기고 자신은 조력자로 동행한다며 지진 현장에서 6.25 참전용사 유가족의 생사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 콜롬비아에 파송된 김 선교사는 푸사가 수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뒤 현지인 청년 구스타보를 목회자로 양육하고 예배와 설교, 사역 주도권을 이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유가족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민족과 함께 사역할 때더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현지인 중심 선교관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공동체 교회협의회가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에서 23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여성 모임 에제르를 비롯해 장애, 노숙인, 중독, 농촌 등 각기 다른 현장에서 공동체적 삶을 이어온 회원들이 모여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숙인 자립을 돕는 물망골 공동체 문상식 목사는 공동체란 서로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라파 공동체 윤성모 목사는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경험의 기록과 차세대 리더 참여 등 세대 교체 역량 집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1도로, 경북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평양 29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3: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2: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당신 곁에서 멀어지거나 사라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 무디 목사님 얘기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경험한 것을 믿는다면 실수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말씀 보기, 묵상,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분별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하면서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1: 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우는 내용은 결코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내면까지 세밀하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결코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눈에 눈물이 있고 그의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으며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확실하고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로 기쁘고 밝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전기가 끊긴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콘솔 스튜디오의 모든 전원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곳의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도 전원이 나가고, 집안의 냉장고, TV, 그 모든 전원이 나간다면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는 황해북도 이 도 전체가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 전체에서요.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도 단위로 전기가 다 끊겼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퀴즈로 만나봤던 지방에서는 1시간 안팎으로, 그리고 평양에서는 3시간 안팎으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우상숭배 시설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들이나. 그런데 이곳마저도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데다 오래된 전력 시설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고가 생긴 건데요.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그리고 물을 공급받는 일부터 음식을 보관하는 일까지 참 어려운 일상입니다. 이 북한의 우리와는 다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억압받는 그 땅에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우상 숭배인 그 땅이 깨어지고 참된 자유와 소망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게요.

북한에서는 지방에서 하루 1시간 안팎의 전기를 각 집마다 공급을 받지만 이 당국이 1호 시설이라는 이름 아래요. 24시간 전력을 보장해 온 곳들이 있습니다. 우상화를 위한 동상이 있는 곳, 기념비가 있는 곳, 그리고 이 혁명을 위해서 만든 건물들이라는 이름으로 1호 시설에는 24시간 전기를 공급해 왔는데 이마저도 전력이 끊긴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죠. 그래서 데일리 인케이에 따르면 이 모든 군인들이 복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복구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죠.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은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 전기가 없다니요. 진짠가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 전기가 잘 공급되지도 않고요. 지금 도단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 뙤약볕에서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오는 대로 어려우면 그저 어려운 대로 나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한줄한 줄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3664님도 보내주셨고요. 동탄에서도 이 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쓸수 없는 게참 말이 안 됩니다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덥다 하면서 에어컨을 잠시 잠깐이라도 못 쐬면 불평불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특히나 에어컨 세게 안 나온다고 불평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도 문자 출석 인사를 주셨는데 우리 북한 땅을 위한 이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극동방송 OAPD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원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도 함께해 주세요. OAPD에서는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매 시간 만나보는 한뼘 차이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여정을 나누는 시간까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고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요즘 전기세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사용해서 평소보다는 다른 계절보다는 저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도 북한 당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전기세를 내지 않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 뼘 차이, 북한 주민들은 전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OX로 가야겠죠. 전기세를 낸다. O, 내지 않는다. X. 사회주의니까 안 내지 않을까?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안 내지 않나? 그래서 지방에서는 1시간만 공급하고 평양에서는 3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일반 가정 3시간 정도만 공급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봤거든요. 우물정 1069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예외인 정답, 의외인 정답이었어요. 예외일 수도 있겠죠. 사회주의 체제인데 예외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친구들과 나누는데 참 알면 할수록 모순이 발견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한 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실 때 5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X만 보내주셔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계신데 이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방송을 통해서 나눌 때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을 선포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한 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 함께했던 평안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서영 자매 정착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북한에서부터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이야기 두 번째 만남 함께합니다. Have you been to Jesus for the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반년 차가 되어가는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아, 대한민국 정착 7년, 7개월 차 되는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진짜 7년 차 되신 것 같아요.
0: 네네네. 아, 7개월이에요. 제가 말이 이제 실수가 네. 많이 나오고
1: 아니에요. 아,
0: 많이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1: 평안북도의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아, 이제 언어가 많이 바뀐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1: 네.
0: 말을 통할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이제 말을 북한 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말을 하려는데 말이 까먹어서 이제 정말 웃기는 게 하나 둘 셋 넷을 까먹어서 그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1: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0: 네.
1: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0: 네.
1: 그 10살 전후에 중국에 나오셔서
0: 네.
1: 한 10여 년을 사시다가 오셨는데 한국어를 거의 다 까먹으셨어요.
0: 그렇다니까요.
1: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0: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옆에 같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면 괜찮을 텐데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1: 중국에서 그럼 7년 동안 거주하시면서는 주변에 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0: 네.
1: 어디 계셨던 거예요?
0: 흥룡강성요.
1: 아.
0: 흥룡강성 이제 학강시라고
1: 네.
0: 러시아 국경 가까운데 거기서 살았거든요.
1: 네.
0: 거기서 한 6년.
1: 아.
0: 그냥 이제 팔려간 집인데 이제 그냥 도망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그냥 그 집에서 이제 쭉 살았어요.
1: 거기에 있던 남성분은
0: 네.
1: 완전 중국어만 사용하셨나 봐요.
0: 네네네. 한족분이시라 이제 다른 말을 못하죠. 네.

0: 중국어를 잘 하시겠어요, 선생님?
1: 일반적으로 회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0: 쓰기도 되세요? 쓰기가 진짜 어렵다던데.
1: 선호로 쓰기는 잘안 되는데 이제 아마 이제 타자는 잘 치죠.
0: 아,
1: 네.
0: 채팅하고 문자 통보문 보내고.
1: 네. 그런 거.
0: 그렇게 중국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1: 네.
0: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또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오셨는데
1: 네.
0: 거기서 그런 결단을 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탈북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상태로 그냥 차에서 잠이 든 채로 중국 땅을 밟으셨고 그러면은 뭔가 북한 땅을 완전히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셨음에도
1: 그래요.
0: 불구하고 타국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행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기계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북한과 남한 갈등에 제가 혹시 제가 남한에 오면 그런 데 말려둔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행을 저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0: 아, 갈등의 중심에 설까 봐요.
1: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다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계기점이 된게 제가 중국에서 4년째 만에 네일아트 숍을 차렸어요. 네.
0: 신분
1: 그러니까
0: 중에
1: 애아빠
0: 없으셨는데도.
1: 이름으로 오픈을
0: 아,
1: 했고, 그리고
0: 정말요.
1: 제가 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되면서 저희 물건들도 많이 막 이렇게 했는데 경찰은 제가 불러야 되겠는데 제가 신분이 없으니까
0: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1: 그 사람 몰라요. 아 그냥 이제 얘는 어디 중국 남방 지역에 아니면 이제 혹시 조선족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단하니까 나중에 이제 애 아빠가 이제 그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이러는 거 난장을 부리는 걸 알고 그 사람하고 이제 좀천 이제 직업이 왔다 이제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애 아빠가 경찰에 갔어요. 그 경찰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신분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중국인한테 애를 낳았어도 중국에서는 저를 받아 안 줬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대한민국 행을 천천히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5개월 만에 떠났어요.
0: 근데 그곳에서 대한민국행,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1: 네.
0: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1: 아,
0: 하셨어요?
1: 처음에는 아마 다들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어가 안 되고 중국인들이 본인들한테 애를 놔주고 이렇게 돼도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애 아빠가 핸드폰을 쥐어줬고 이렇게 작품들 올리는 거 그런 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저희 탈북민들이랑 이러신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0: 그렇다더라고요.
1: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네.
0: 근데 이 북한에서는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1: 네.
0: 대한민국 남한 남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사상 교육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1: 당연하죠.
0: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좀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대우할 거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이제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안 좋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두 정부가 이제 막좀 갈등도 있고 다투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굳이 안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으랴 이런 생각으로 저는 여기만은 안 온다고 대한민국만은 안 간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 고향 땅에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가족분들 다

0: 계시는데, 내가 혹시 그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조용하게 사는 게 혹시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 그럼 그렇게 브로커까지 알아보신 다음에 한국행을 선택하시고 그 한국행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은혜에 대한 여정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대한민국 정착 6, 7개월 차, 이제 반년 차인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한민족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찬양전에 앞서 나누었던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7, 8개월 정도 두세 계절을 보낸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오 해피데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간증,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오후입니다.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라고도 6925님 나눠주셨는데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작은 통일의 그 모습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OFP대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문자 한 줄 한 줄 한 통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전기세를 낼까요? O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회주의인 북한에서 전기도 북한 당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를 낼까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초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북한은 주민들의 전기세를 낼지 O 아니면 X 정답은 옵니다.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안 내기 꺼냈어요.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북한에서는 이전에도 집세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걷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처럼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해서 쓴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가정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전기세를 걷고 있죠. 그래서 공급되지 않는

낸 이 전기에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폭염과 낡은 전력시설의 문제로 도 전체 큰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OLP데이를 시작하면서 나누어 봤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일상이 아닌 곳 북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이 북한 사회가 복음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진리로 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요. 오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그리고 문제 정답까지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신 새싹회원분 계세요. 와, 수십 년이 된 이 한 분의 기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무수한 기도의 산이 복음 통일의 그 역사로 이어질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올려주시리라 믿으면서 극동방송 OFP데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면도날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면도날의 공유로도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자매의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니가 사용하던 면도날을 통해 동생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자매 중 언니가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동생이 다리에 털을 깎는 면도날을 함께 사용해 두 자매 모두 호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다고 국립보건원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경우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교회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눈물로 기다렸다.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교회를 등록하고
2: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는 최은숙 권사님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 제가 우울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다 이렇게 한 집에 살지만은 각자 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하고도 말도 안 하고 살고 있었고 자녀들한테는 표시는 내지 않았지만은 자녀들도 눈치는 챘겠죠. 저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었고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제 옷까지 그리고 제가 아끼던 모든 액세서리라든지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낸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최은숙 권사를 부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1: 제가 이제 아들이 재수하고 있으니까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빚진 것들도 있고 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냈었어요. 그래서 빚을 갖고 난 다음에 통장에 이제 2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200만 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헌금을 100만 원을 보내시기를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 100만 원을 너무 드리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그네 방관하는데 보태야 되고 정말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 하나님 저도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했었고
2: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1: 불쌍한 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장에 있는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드리게 됐었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인이 한 20명가량 되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0: 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고 싶다는 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제가 있는 거라고는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1000만 원도 아니고 교회 건축하는데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이 목마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드리게 됐었거든요.
1: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질에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극동방송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맛보아 아시는 분들이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0: 순호가, 야, 유순호, 내가 넘어지고 힘들할 때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그렇게 살자. 순호가 사랑하고 축복해.
1: 극심한 영혼의 방황 가운데 자살까지 시도했던 최은숙 권사님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준 유선옥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 권사님처럼 이렇게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보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올 4월 달에 남편 회사에 발령을 받았는데 남편이 공장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포항이니까 포스코 협력업체 그런 곳에서 이렇게 동그란 타일, 코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일을 남편이 그 공장에 3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일 다치는 것도 많고 위험하고 그런데 일은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제 남편이 공장 노동자에서 갑자기 부장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회사 진급 체계가 뭐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뛰어넘고 갑자기 부장 공장장 겸임을 하는 자리로 관리직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구원도 해주시고 저희 가족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고요. 물질의 축복까지 다 주시고요.
1: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이 우리 복소리를 애청하는 방송 가족 모든 분들에게 최은숙 권사님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메롬 물가 전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로 정복하여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이전 가나안 중앙 지역은 이스라엘과 1대1 승부를 벌였습니다. 여리고성 자체만 놓고 보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성문을 닫고 수성전을 펼쳤음에도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은 첫 번째 승리에 도취하여 방심했다가 두 번째 전쟁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여섯 족속의 왕들은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 동맹과 헤어질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동맹에서 탈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가나안 여섯 족속의 왕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보를 분석하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섯 족속의 왕들은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싸우면 된다고 분석했고 기브온 사람들은 동맹을 탈퇴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선택을 한 셈이죠. 남부 가나안 연합군은 기브온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브온이 동맹에서 이탈하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걸 가나안 전체에 대한 배신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남부 가나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섯 왕들과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치기로 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30km 떨어진 길갈에 있기 때문에 설령 기브온이 구조 요청을 해도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얼마든지 기브온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결과는 남부 가나안에 속한 여섯 개 성이 한날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부 가나안 연합군마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게 1, 2, 3절의 대응 내용이 나오죠. 야빈은 몇 가지를 놓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은 남부 가나안 왕들의 연합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에게 연락하여 북부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과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남부 가나안 연합을 주도한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면 북부 가나안 연합을 주도한 사람이 하솔 왕 야빈이었던 겁니다. 그가 북부 연합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은 그가 다스리는 하솔이 당시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라고 하죠. 하솔이 북부 가나안의 수도 같은 도시고 북부 세력의 중심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공통의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큰 도시의 왕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솔왕 야빈의 연락을 받고 북부 가나안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 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북부 가나안 연합군의 규모가 어마무시하지요.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수를 30만 명의 정예 보병으로 추정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동원된 왜군이 약 20만 명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이 갑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 많은 모래 같고라는 표현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는 의미입니다. 보병의 숫자만 봐도 이렇게 어마무시한데 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라고 했습니다. 역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1만 명의 기병대와 2만 대의 병거 부대입니다. 로마군의 일반적인 편제를 보면 보병 약 4천 명에서 5천 명당 기병은 200명에서 3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병이 얼마나 핵심적인 전력인지를 보여줍니다. 북부 가나안 연합군은 이렇게 보병의 숫자도 엄청났지만 특히 기병과 함께 병거가 많았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에 비견될 만큼 압도적인 위상을 가진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병거는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고 위력은 물론이고 심리적 충격을 줬습니다. 질주하는 말과 병거의 굉음은 적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줬고 심리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보병의 대열 주위를 빠르게 돌며 화살을 퍼붓거나 적의 측면과 후방을 기습하는 전술을 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전력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상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만 놓고 보면 연합군은 이스라엘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기병과 병거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앞서는 전력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해볼만 하다 하는 자신감을 가졌을 법합니다. 그들은 나름 계산했습니다.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머리를 써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을 어디에 쳤냐 하면 메롬 물가에 쳤습니다. 메롬은 하솔 근처의 평지입니다. 그곳은 북부 가나안의 중심지입니다. 여러 왕들이 모이기에 편한 중앙지점입니다. 단순히 모이기에 편한 곳이 아니라 전쟁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곳은 드넓은 평지입니다. 전쟁하기에 산악지형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주력 무기가 기병과 병거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병거는 평지에서 위력이 배가 됩니다. 평지에서는 무적에 가까웠지만은 산악지대나 험한 지형,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져 위력이 반감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보병 중심입니다. 기병도 없고요, 병거도 없습니다. 당연히 평지 전투보다는 산지 전투를 선호합니다. 북부 연합군은 그 점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을 깨뚫고 자신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연합군은 산지로 들어가지 않고 평지로 이스라엘을 유인하려고 한 겁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보병과 병거의 싸움이 될 테니 자신들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물이 충분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만 명의 기병대와 2만 대의 병거부대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지인이 식량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럼 메롬 물가 평지는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들이 오판한 것은 자기들 계산에서 하나님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것으로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결정난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병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가 보병에다 기병과 병거로 무장한 북부연합군과 그것도 평지에서 전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한마디로 해보나마나한 전쟁입니다. 승산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에 불가능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해보나마나한 전쟁을 해볼만한 전쟁을 넘어 이기는 전쟁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승리가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을 승리에 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을 넘어 100% 승리하는 전쟁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승산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개입시키기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즐겨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며 승리 후에 뭘 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병거를 불사르되 말은 죽이지 말고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뒷발의 힘줄이 끊어진 말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병거 군대를 갖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군사력을 강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하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뉴스로 접하면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주한미군이라는 외세의 도움 없이도 자주 국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전시작전권도 환수해야죠. 우리나라 올해 국방예산이 65조입니다. 앞으로도 국방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렇게만 하면 평화가 보장될까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예 남과 북이 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독일 교회는 동독과 서독을 잇는 끈질긴 연결고리를 유지했습니다. 통일 직후에는 급격한 체제 변화로 발생한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끄는 데 독일 교회가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와 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피스메이커, 사회 통합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뒷발의 힘줄이 끊어져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동용으로 또 운송용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했을 겁니다. 군사용 말이 노동용 말로 바뀌는 세상,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겁니다. 성경에 두 가지 상반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무기를 용기구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정반대로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정리를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평화의 시대를 말하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전쟁의 긴박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지지를 받고 승리를 보장받고는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메론 물가로 진격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메롬이란 지역은 평지라 그랬죠. 그러면 많은 군사가 접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평지인 메롬 물가에서 갑자기 습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속도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진인 길갈에서 메롬 물가까지의 거리가 좋게 150km나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북부 연합군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메론 물가에 도착한 겁니다. 그들이 채 전투 준비를 갖추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습격을 한 겁니다. 미친 속도로 이동하여 갑자기 습격, 이게 이스라엘 승리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기브온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남부 가나안 연합군을 칠 때도 다르지 않았잖아요. 남부 연합군은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10km 남짓됐고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한 3, 40km 되니까 설령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해도 원군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밤새 3, 40km를 행군하여 방심하고 있던 남부 연합군을 쳐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의 진격 속도는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발에 날개가 달렸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승리의 두 번째 요인은 북부 가나안 연합군의 자만, 방심이었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진을 친 곳이 평지인 메론 물가예요. 그들은 많은 보병은 물론이고 기병이 1만, 병거가 2만입니다. 특히 병거는 평지에서 최강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럼 자신들의 기병과 병거로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잖아요. 자만했죠. 자만은 방심을 만들었고 경계도 느슨했어요. 여호수아는 갑자기 기습하여 그들의 자랑인 기병과 병거를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결정적인 요인은 이래요.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결정적인 요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군대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 이스라엘도 죽을 힘을 다해 싸웠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은혜예요? 왜 은혜로예요? 왜 아무런 자기 공로 없이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예요. 하지만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 시작돼요.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싸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해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싸워야 돼요.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성경은 여호수아가 승리했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이겼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예요.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순종의 있음을 알게 해줘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승리를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6절, 9절 보시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말과 병거는 더없이 좋은 군사 자원이에요.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로 살라버렸어요. 절대로 얘기해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승리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어요. 왕인 아각 살려뒀고요.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임의로 남겼어요. 불순종한 거죠. 물론 그럴싸한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통하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같은 승리였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승승장구했고 사울은 불순종하여 버림받고 말았어요. 순종의 기준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순종의 기준을 자기 판단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에 둬야 돼요. 성경에 있고 교회가 이어온 전통이면 순종하면 돼요. 9절이 여호수아 11장의 사실상의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후렴구처럼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행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12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5절 뒷부분 맨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0절 또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3절 앞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는 훌륭한 장군임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잘 싸웠고 얼마나 많은 성을 차지했고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나열할 뿐이에요. 그가 모세처럼 순종하는 지도자였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솔까지 정복을 하죠. 10절, 11절, 12절 보시면 하솔을 정복했다는 게 결론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수아는 산 위에 세운 성읍들도 정복을 했어요. 13, 14, 15절까지. 그런데 여기서도 하솔은 불살랐는데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어요. 하솔 외의 성읍은 이제 그대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랬느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불살라야 할 성읍과 불사르지 않아야 할 성읍을 구분하셨어요. 허물어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허물어야 할 것을 세우려고 하거나 세워야 할 것을 허물곤 해요.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을 지키려고 하거나 지켜야 할 것을 버리곤 해요. 우리는 어때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죠. 18절에 가면은 오랫동안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브리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급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 말씀을 또 하는 건 사실 여호수아한테는 아픈 실수예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서 그를 부끄럽게 할 목적은 아니에요. 그가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자 함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남부연합군에 공격받았다는 것을 알아서인지 그 후에는 어떤 주민들도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구원받았는데 나머지는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점령당하고 만 거예요.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은혜를 입었는데 나머지는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전멸당하고 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완악하여 망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도 애굽의 바로가 으뜸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곱게 보내줬다면 애굽에 열 재앙이 내렸을 리가 없어요.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어요. 비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면 망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면 고생해요. 비그리스도인의 완악함은 지옥으로 향하는 가속페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악함은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장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결정권을 여전히 내가 지고 있다면 그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면 이게 완악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혼나고 싶다면 뭐 얼마든지 완악해도 돼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안악 사람들이 사는 모든 성읍을 진멸하지는 못했어요.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의 도세는 남았다 이거죠. 자, 우리가 아는 그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그 사람이 안악 자손이고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여기 남아 있던 사람. 이스라엘이 안악 자손을 모든 성읍에서 진멸하지 못함으로 훗날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물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해안 평야지대에 위치한 블레셋 주요 성읍이기 때문에 정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은 안악 사람들이 소수여서 뭐 당장은 큰 위협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작은 불씨로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때 그 망신을 당했고 그 후에도 종종 갈등을 겪었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그 블랙

0: 헤셋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어서 사실상의 전쟁 종료선언이 나와요. 2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이 모든 도시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모든 지역을 장악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잔당이 남아있어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다만 가나안 전체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왔다는 의미예요. 큰 틀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얻은 승리와 여전히 남은 싸움 사이에 있어요.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또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의 종료 선언은 우리 인생의 종료와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북부연합군은 막강한 병거와 기병을 믿고 하나님을 계산해서 빠뜨렸다가 패망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상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 후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산하지 않고 미련 없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이겼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겨두었고 그것이 훗날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순종이 훗날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하며 순종할 때 남기지 말고 100%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본인에게 특별한 찬양이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찬양인데요, 제가 잊고 있었던 찬양을 최근에 접했거든요. 옛날에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모습도 기억이 났어요. 어떨 때는 방에서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로 이 찬양을 틀어놓고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생각도 납니다. 최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예전에 그 순수하고 간절했을 때 모습이 많이 없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다시 그 선교의 열정을 갖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다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도 그곳에 있고 그에 대한 간절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1: 지금도 전 세계 55개 인구 중 12억의 중국인과 10억의 모슬렘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영혼들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어둠에 눌리고 상한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네, 두란노 경배와 찬양,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또 이 찬양 들었는데요. 그때처럼 마음이 막 좀 뜨거워지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들었어도 죽어가고 있다. 하용인 선교사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도 들리고요. 참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예전에 참 우리가 같이 참 많이 불렀었는데 참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지금 들어도 저는 너무 좋네요. 구하라, 건져라 이 모든 열방들을. 이어서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 지역에만 조금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바로 열방이라고 쓰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크룩수 힘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네, 박세령 예, 앨범에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입니다. 제목 자체가 은혜가 돼요. 두 곡 찬양, 열방을 향한 찬양, 복음을 위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0: 다시 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내 가족,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급한데 더 힘들어.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위훈아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아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잘 지내고 계세요?
1: 아, 그럼요.
0: 아, 아주 그래요?
1: 잘 지내고.
0: 아주 잘 지내고. 네, 그래요.
1: 네.
0: 다행이네요. 지난 6월에 우리 통화했잖아요.
1: 네, 네.
0: 그때 10개월 방학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방학 끝내셨나요?
1: 아, 그럼요.
0: 아이고.
1: 끝내고
0: 예.
1: 그 추천해 주신 공교에 등록해서
0: 예.
1: 새가족 교육도 끝났고.
0: 와. 이야, 새가족 교육도.
1: 네.
0: 오, 저희가 또 소개해 준 교회 또 네. 등록까지 하셨고.
1: 네.
0: 이야, 아, 너무 감사하네요. 예.
1: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0: 예, 예.
1: 그냥 하나님 말씀만
0: 예.
1: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0: 1대1로 하나님 만나세요. 네. 제가 아마 네.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참 그때 그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하기로는요.
1: 네, 맞습니다.
0: 아유, 지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때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1: 네. 아내하고 딸은 그 기존 교회 그대로 그냥 다니고 있고요.
0: 예, 예.
1: 저만 이제 교회로 옮겨서
0: 네, 네.
1: 새가족 등록하고
0: 예.
1: 교육도 끝나고
0: 예.
1: 수료식도 끝났습니다.
0: 수료식도 끝났고.
1: 네.
0: 아내도 많이 옆에서 기뻐하실 것 같네요.
1: 아, 많이 좋아하죠.
0: 그래요. 그때 네. 선물도 잘 받으셨죠?
1: 네, 받았습니다.
0: 주얼리 선물은 아내에게 잘 전달됐습니까?
1: 네.
0: 아, 다행이네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월 방학이면은 그래도 빠르게 방학을 끝내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1: 아, 그 전에도 항상 안 빨리 가야 되는데
0: 예.
1: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0: 예.
1: 건강한 교회 찬답시고
0: 예.
1: 좀 그러고 있었는데
0: 네.
1: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 들어다 보면 뭐 10개월이 뭐 귀여운 방학이죠. 막 몇십 년 방학들이 네. 많은데
1: 네, 맞습니다.
0: 그래도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0: 그 뒤로도 계속 방송 듣고 계시나요?
1: 네.
0: 지금
1: 뭐 지금은 많이는 못 듣고
0: 네.
1: 틈 나는 대로 차 타고 오메 가면 할 때 항상
0: 예.
1: 고정으로 채널이
0: 네.
1: 되십니다.
0: 그래요. 또 주위 분들에게
1: 네.
0: 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윤아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면 좋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예.
1: 네.
0: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시간에 네. 저와 함께 네.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예. 저 따라서 우리 한번 네.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하는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어려움을 이겨내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참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경험을 예. 교회에서 금전적인 상처가 있었다고 하셨죠?
1: 네네.
0: 예.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이 새끼라를 진행하다 보면
1: 지난번 교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0: 네네.
1: 근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0: 네네.
1: 그 문제에 있어서
0: 네.
1: 예, 동료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고
0: 네네.
1: 또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0: 네.
1: 제가 모르게
0: 예.
1: 내가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는
0: 아 그래요
1: 예, 이해 안 되는 쪽으로
0: 예.
1: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0: 예.
1: 너무 힘들었어요.
0: 그렇군요. 아이고 예. 정말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1: 네.
0: 쉽진 않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1대1의 그 만남 계속해서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 우리 공릉교회 건강한 교회 예배 잘 들으시면서 거기서 또 좋은 교제 있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훈아님 좋아하시는 네.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1: 저는 사명.
0: 사명.
1: 네.
0: 아, 이 찬양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그 찬양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0: 그래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1: 네. 아, 그러니까 아내도 저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내를 교회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다가
0: 네.
1: 그냥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갔는데
0: 네.
1: 같이 앉아서 찬양도 잘 모르고 한데 이 사명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면서
0: 네네
1: 아 하나님 믿어야겠다
0: 예예 예.
1: 하고
0: 그때부터
1: 이제 하나님 기시하겠고
0: 네네
1: 영접하게 됐고
0: 예
1: 그래서 이 다른 찬양은 뭐 멜로디를 듣고 해야 이제 기억이 나는데
0: 네네
1: 이 찬양만큼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0: 네네.
1: 좋아하는 곡입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명이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명 보면서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이 듭니다. 오늘 네. 이 사명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계약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축하의 꽃바구니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0: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0: 동방현주의 사명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10개월의 방학 더 길어지기 전에 잘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 극동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교회를 나가셔서 또 등록까지 하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분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로 지난번에 저랑 한번 전화 연결이 된 분인데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입니다. 완전 무교인데 지인 중에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새끼라를 그렇게 즐겨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새끼라 새끼라 하면서 이분에게 이 방송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라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무교생이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영접기도도 했죠. 자, 이분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셔서요. 지난번에 문자로 교회를 나갔다고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에 그 새끼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예요.
1: 네네.
0: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1: 맞아요.
0: 맞죠?
1: 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제가 이거를 전화를 드린다 하면서 아껴놨다가 제가 네. 여유 생길 때 전화하려고 했어요.
1: 네.
0: 그때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등록은 안 했지만은 그냥 교회 다녀왔다고 네, 문자 주셨잖아요.
1: 맞아요. 그때 그냥 혼자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0: 어떻게 집 근처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갔다 온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갔다 왔어요? 아니면 그 뒤로도 몇 번 가세요?
1: 제가 쉬는 날이 이제 불규칙해가지고
0: 네네.
1: 그때 한번 그냥 사람들이 그 예배 보는 시간에 우르르 들어갔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

0: 예.
1: 한 30, 40분 같이 있다가 나왔다가
0: 예.
1: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0: 네.
1: 금요일날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 가길래
0: 예.
1: 아마 저녁에도 또 뭐 하나
0: 금요일날 또 따라 들어가 봤어요 교회
1: 네, 혼자
0: 혼자
1: 네
0: 그 두 번 가봤군 일요일날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1: 네.
0: 금요일날 네. 밤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1: 네
0: 정말 그 신기한 게 우리 1769번님은 그때
1: 네.
0: 이제 무교라고 했잖아요 무교
1: 네네
0: 근데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1: 네,
0: 이 새끼라 방송을 듣고 있다가 한번 들어봐라.
1: 네, 맞아요.
0: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천주교 네. 다니시는 분은 계속 성당 다니시면서 이 극동방송을
1: 네,
0: 들으시는
1: 맞아요.
0: 거 지금도?
1: 지금도.
0: 지금도.
1: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항상 그 차를 타며.
0: 참 특이해요. 신기합니다.
1: 네.
0: 네 신기합니다. 제가 네. 그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나 모르겠네. 그분한테.
1: 주셨다고 받았다고.
0: 아, 그분한테 선물 드렸군요.
1: 네.
0: 우리 1769번님도 선물 받으셨던가요 그때?
1: 네.
0: 그래요 그래요. 뭐 받으셨죠?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받으셨구나.
1: 네 그리고 그분은 김치가 왔다고
0: 김치,
1: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0: 아무튼 잘 갔네요. 잘 갔고 두 번 교회 갔는데 이렇게 한번 네. 따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1: 네.
0: 어땠어요 느낌이?
1: 그냥 구경하고 왔어요.
0: 구경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경해 보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1: 잘 모르겠어요.
0: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1: 네.
0: 혹시 갔던 교회 이름 기억나요?
1: 신일교회.
0: 예? 네?
1: 신일교회.
0: 신일교회 네. 계시는 곳이 어디시죠?
1: 그 근처예요. 안양 5동.
0: 안양.
1: 네.
0: 안양에 계시는군요. 안양 신일교회를 네. 갔다 오셨구나. 그 금요일도 네. 신일교회 갔다 오셨고.
1: 네.
0: 우르르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가 봐요.
1: 커요.
0: 커요.
1: 네. 네.
0: 그렇구나. 와, 아무튼 그래도 참 신기하게 교회를 네. 거의 뭐 한 번도 안 나가봤던 분이잖아요.
1: 한 제가 6살, 7살 때는 동네에서 많이들 갔잖아요.
0: 예, 예.
1: 고를 때는 뭐 가봤죠.
0: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진짜 무교 안 가봤던 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최근에 간 게 그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을 때는 등록은 안 했지만 그냥 다녀왔어요. 이게 무슨
1: 네,
0: 감정인지는
1: 맞아요.
0: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1: 네네.
0: 제가 이거 문자 안 버리고 가만히 네, 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전화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 편안함이라는 게 그걸 네. 느꼈다는 거가 참 또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그 편안함을 좀 더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이 방송도 또 몇 번 들어봤어요?
1: 네.
0: 그래요? 그 뒤로도?
1: 저도 네. 저도 차에 하면은 그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켜놓는 거죠. 딱 이렇게 맞춰놓고.
0: 그래서 제가 이제 1769번님처럼 이렇게 네. 다른 분들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거 네. 들으셨죠?
1: 네.
0: 막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1: 네.
0: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러고.
1: 네.
0: 자, 우리 그래서 1769번 님 그 금요일 날 갔던 때가 언제라고요? 최근에 언제?
1: 지금 8월 달에 7월 달쯤이에요.
0: 7월 달.
1: 네.
0: 얼마 안 됐네요.
1: 네, 네.
0: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1769번 님이 네.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1: 좀 불편해요.
0: 불편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네.
0: 그래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1: 네.
0: 그래서 또 혼자 30분 있다가 또 이렇게 탁 나오셨다길래.
1: 네.
0: 그 불편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1: 그런 건 아니고 이곳에서.
0: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이렇게 한 번씩 가보셔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면 어떨까. 예. 30분 있다가 35분 있다가 네. 이런 식으로.
1: 네.
0: 말씀도 더. 말씀 목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1: 아니요.
0: 아 중간에 빠져 나오셨구나.
1: 네.
0: 목사님 말씀도 다음번에는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이해는
1: 네.
0: 안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전화 연결 됐을 때 아마
1: 네.
0: 이제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 네.
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0: 구체적으로 따지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었을 때 나중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 가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아시게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다음에 한번 꼭 좀 또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1: 네.
0: 지금 어떻게 일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1: 네, 일하다가 잠깐 이제 동료랑
0: 예.
1: 잠깐 나왔어요.
0: 잠깐 나왔어요. 아유, 그럼 네네. 잠깐 그러면 지난번에 네.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1: 지금 앞에 그 동료분이 있어가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0: 예, 아 기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 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0: 예, 그래 1769번님 그 방송 들으면서 또 교회 갔다 오면 나 또 교회 갔다 왔다 이제 뭐 이런
1: 네,
0: 좀 문자도
1: 알겠습니다.
0: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에 네. 제가 꼭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1769번님 아, 정말 무교신데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분의 소개로 듣게 되셨고 저랑 통화를 했다가 이렇게 우르르 따라서 이게 주일날 한번 가봤다고 하는데 또 금요일날도 가봤다고 하고요. 와, 1769번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예배 다시 꼭 드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꼭 믿으시는 우리 1769번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방송 소개해 주신 우리 천주교 우리 지인이라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지인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물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위한 선물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이 가고 있어요. 도전 찬양도 하고 퀴즈도 할 때 여러분 드리고 있으니까 삐지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끼라 청취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신기한 게 아까 그 전화 연결됐던 것처럼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무교생에게 추천해가지고 듣고 저랑 연결돼서 교회를 지금 벌써 두 번을 나가봤다는 거. 참, 이 라디오는 어디서 누가 들을지를 모르겠어요. 참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연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됐던 우리 1769번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

9일 오후 1시에 세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데이빗 밴드 대표이자 사랑선교교회 교육목사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찬양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국교회 찬양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께서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0: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영혼에는 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절망의 땅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의 불신과 교만, 하나님을 떠난 선택의 결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창조는 바로 그분의 피 위에 세워진 세상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말씀은 단지 우주의 재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사랑의 경고이며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을 끝까지 붙들어 구원하시려는 분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단 하나 진리의 길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보일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숨겨진 시간들, 또 환경의 압박, 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된 세팅인 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임재와 목적을 담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에 담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 사이에서 엑스라사페 조약이 체결됩니다. 영국 국왕 조지 2세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런던 그린파크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열었고 핸델에게 이 작품을 의뢰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현악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관악기와 타악기 중심의 대규모 편성을 이루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왕실에서 야외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러한 편성을 주문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작품의 사악장 프랑스어로 La Réjouissance, 환희,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악장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이 가운데 4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C메이저 황제 작품 번호 76번 가운데 3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이 3악장의 주된 선율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찬양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선율과 같죠. 특별히 이 3악장의 주제가 바레이션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악장이기도 합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C메이저 황제의 3악장, 오늘 이 작품을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황제의 사막장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가운데 서곡의 일부분을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 곡의 찬양을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두 곡의 찬양을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제는 이제 광복 81주년이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신흥 독립국이 되었어요. 광복이지만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막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강대국을 물리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광복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신흥 독립국 중에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 6.25 전쟁이 나자 이디오피아가 도와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도와주고 필리핀이 도와주고 태국이 도와줬어요. 지금 그 나라들 가보면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분단이라는 아주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서도, 불완전한 속에서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정치도 뭐 아쉬움이 있지만은 많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와 답답함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백성들은 잘 이겨나갈 거예요. 또 산업화를 이루어서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미국이 강대국이고 부가 많은 나라이지만은 서민들의 삶은 한국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의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대중교통 뭐 서비스 이런 게 한국이 훨씬 좋아요. 옛날에 미국에 갔던 사람이 역 이민을 와요. 돌아와요 요새. 미국에 산 사람 불쌍해요. 미국에 산 사람 어느 날 한국에 찾아오면 옛날에는 야 미국에서 왔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미국에서 오면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입양 아들이 부모를 찾아 30년 40년 만에 한국 땅에 와서 친부모를 만나서 상봉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또 입양아도 아닌데 이 장면을 보면 저도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찡하고. 그런데 저분들이 이제 30년 전에 입양한 분들인데, 보니까 1980년대 80년대 후반에도 우리나라가 입양아를 보냈던 나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슬픈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상봉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이 감동적인 이 사건, 이 장면이 오늘 45절이 45장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인데, 오늘 이 장면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제 야곱의 열두 형제 중에 열한 번째로 태어났어요. 요셉의 위로는 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 눌려서 살아가던 열한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늘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유달리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되어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함께 피를 나는 한 아버지의 형제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묻어서 죽이려는 순간 루벤이 맏아들이 말려서 가까스로 요셉이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립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총무로, 가정 총무로,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죠.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성폭행범이라는 수치스러운 병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성폭행범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힌 정가자가 되었죠. 또 요셉이 애굽은 종이었죠. 거기에 아버지도 없었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깊은 감옥에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상처받고 삶이 뒤틀리게 된 것은 바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게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속상한 적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육신이 힘들거나 또 일이 고된 것은 잘 이겨나갈 수 있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요셉이 겪은 것처럼 배신을 겪고 상처를 받고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 상처라는 것은요, 감정이 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이 감정이 상한 것은 그냥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퍼져서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한 감정이 암덩어리보다도 더 심각한 응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를 누가 주는 것일까? 이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형들로부터 엄청난 배신과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상처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상처라는 것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장 과정에서 받게 되는 상처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어릴 적에 받았던 폭행, 어릴 적에 받았던 이해하지 못했던 거부와 아픔과 공포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상처의 종으로 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심겨진 상처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을 많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주어야 그 사랑이 상처를 씻어내고 상처를 회복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우리 마음판에 심겨진 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처는 감정이 손상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성적인 의견이 다른 것은 대화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이성적인 대화로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한 감정은요, 마음의 상처를 깊이 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 아래 있을 때는 조용한 파도지만은 이성을 뚫고 올라오면 이성이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감정이 폭발쳐 올라와서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게 되고 감정의 포로가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상처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감정의 상처가 있죠. 그래서 그 상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에 빠지고 그리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그 상처를 잊어버려요. 받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은 두 다리 잘 뻗고 잘 살고 있지만은 상처받은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시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

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마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잊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형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결과로 요셉의 삶이 고통의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이 상처와 상한 감정을 회복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적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적으로 나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상처 속에 살아가면 불행한 자가 되지만은 상처를 치유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요셉은요,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감정을 토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은 일국의 총리였어요. 냉정하고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총리에 오르게까지 요셉이 겪지 못한 어려움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 밑바닥 감옥에서부터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총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숱한 경험을 했을까? 그래서 요셉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이전에도 형제들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앞에서 감정 조절을 잘했어요. 숨어서 뒤에서 조금 눈물을 흘렸지만은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 정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것을 이 요셉의 이 이성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뚫고 이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면서 요셉이 대성 통곡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성 통곡이 치유의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요셉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대성 통곡했는지 그 우는 소리가 왕궁에까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리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면서 감정을 토하면서 대성 통곡하는 것, 이것이 치유를 하는 소중한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형들은 놀랐을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세상에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요셉에게 행했던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긴장하고 부들부들 떠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지만은 요셉은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속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냈던 것이 치유의 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쉽게 붙잡고 눈물 흘리고 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감정을 토해내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속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해내는 거예요. 상처 안 받은 척 하면서 은폐하고 숨기면요, 치료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감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부르짖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기도 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때로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억울한 일 생겨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을 토해내면서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용서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기도하고 감정을 토해내고 나

하니까 마음이 딱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용서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 용서를 결단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요셉이 과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해요.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불현듯 저희 집사람한테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얘기가 저희 집사람은 마음에 콱 베겼다가 어느 날 것을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그때요, 그거 잘 받아줘야지 잘못 받아주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가해자는 잊어버려도 피해자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애굽에 판 자라라고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내놨을 때 아마 형들이 이 말을 듣고 벌벌벌 떨고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말을 꺼낸 것이 아니죠. 복수하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 없고 부하들 시켜서 저 좀 처리해라라고 지시하면 되는 것이죠. 말을 꺼낸 것은 화해하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라든지 용서라든지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복수를 하게 되면 악순환은 계속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용서가 위대한 거예요. 왜 용서할 수 있을까?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은 것 같아요. 요셉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달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무릎 꿇고 나한테 빌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어떨 때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위대한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도 위대해진 것은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들고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누구에게인가도 용서받은 존재예요.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용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선택하는 요셉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 없었더라면 요셉은요, 감옥 속에서 이 상처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화병에 걸려서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형들이 웅덩이에 던질 때도 하나님이 동행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모함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감옥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요셉이 삶의 위기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고난을 이해하고, 그죠? 이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요셉의 마음은 좁아진 게 아니라 넓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요셉의 마음은 깊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서 8절이 중요해요. 그런데 5절에서 8절의 모든 내용이 요셉이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자신의 인생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살아갈 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 인생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밑바닥에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또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위대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형제들을 만나고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속에 살아가면 고통과 신음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용서와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니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누리는 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사랑하지만은 오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정을 좀 담아가지고 좀 더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과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을 좀 피시고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이제 친교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성가대원들이 일어나가지고 청중을 막 가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도 다 움직이고 목사도 강단에서 내려와서 청중 속에 헤집고 다니시면서 악수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막 그러다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종을 땅땅 치니까 또 순식간에 제자리로 탁 가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안 움직여요. 한번 앉았다 하면 끝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도 잘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도 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손을 얹으시고 나는 잘될 거야, 희망을 가지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용기를 가지자,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요셉이 받았던 상처와 같은 아픔과 또 고난과 시련 속에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0: 하나님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잘 헤쳐나가서 요셉처럼 회복과 치유와 눈물의 기도가 아울러져서 행복하고 치유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얼마 전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4: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못해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3: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가르칩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의 시선이 내려

좋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주 없이 살 수 없네 엘림 듀오의 찬양과 부른바다 나선이 몸 장윤영 찬송가에서 전해드립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섬김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대화에서 내 의견이 맞다고 고집하기보다 한 번 더 듣고 먼저 양보하고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섬기며 살아갈 때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그 큰 일을 행하신 예라모십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강물가...

사회도 교회도 자기 주장을 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문제 앞에 그리고 공동체의 많은 일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나의 주장을 선택하기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 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신명기 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설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일곱 민족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일곱 민족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민족은 단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훈련된 군사와 또 수백 년 동안 뿌리 내린 우상 숭배의 문화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 광야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대한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말씀을 보면 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도 눈앞에 현실이 나보다 훨씬 크고 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려고 하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겠는가? 근심, 걱정이 쌓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근심은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백성들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두려움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강력한 두 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 앞에 서니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그 순간의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도 형 에서 앞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운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감추지 않은 채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두려웠고 야곱도 두려워했고 다윗도 시편 곳곳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그의 소설 바보 윌슨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용기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용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믿음의 큰 역사를 보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두려움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가 아니라

두려움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얍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애써 감추어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자녀들이 커가는데 대학은 잘 진학할 수 있을지, 결혼은 잘할 수 있을지, 취업은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들을 없는 척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간증이 되고 또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새로운 능력이나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새로운 체험이 아니라 기도의 표적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떠올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진영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온 군대는 이미 그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전까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와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새로운 거인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조지 물로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응답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는데 평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로 목사님은 새로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 응답 받았던 그 기록을 꺼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제 나를 도우셨어요.

오늘도 나를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 그 확신을 근거로 하루도 빠짐없이 수백 명의 고아를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섰던 겁니다. 여러분, 물로 목사님이 기억을 기록을 해둔 이유가, 자신의 응답받은 기억을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기록이 자신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77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억하는 습관입니다. 기억하는 습관이에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러니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난 시절 병에서 일으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막다른 길에서 새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앞에서 마치 처음 겪는 것처럼 다시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가, 크신 은혜가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신실하셨던 은혜의 발자취를 다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어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새로운 가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왕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23장과 여호수아 24장에도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실제 벌떼라고 보기도 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덮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극심한 공포와 혼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자적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신 분이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앞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크고 두려움, 그 큰 두려움, 그 근거가 뭡니까? 저들이 나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밤사이에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밤사이에 몰래 와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그 광경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는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하는 말이,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고요?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바뀐 것은 상황이 아니라 보는 눈이었습니다. 사환이 처음에는 자신과 엘리사만, 둘만 보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자 우리와 저들과 그리고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까지 세 번째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요사라는 사람이, 이 여성이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뒀다가 나치 독일군에 발견되어서 가족 모두가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굶주림과 학대와 그리고 벼룩이 들끓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니 베시가 그 지긋지긋한 벼룩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숨겨줬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와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배고픔과 학대와 벼룩이 가득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곳에 갇혔는데 언니가 하는 얘기가 이 벼룩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 여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언니의 말을 따라서 벼룩까지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알게 됩니다. 간수들이 벼룩이 들끓는 이 막사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자매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해 보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 여사의 고백처럼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참혹한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가나안의 일곱 민족 이 둘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나보다 많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가 있다. 문제와나 이 둘만 놓고 보면 우리는 늘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나 그리고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 셋을 함께 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님 안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가나안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 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나 이 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까지 함께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나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땅이

0: 아니라 승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담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5013 포항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국동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1: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

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우리 지역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직접 운전해 보신 분들 꽤 계시죠. 반가운 귀성길, 또 설레는 여행길이라도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거리가 길어서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미국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더 큰, 더 긴 협곡이 있습니다. 바로 그랜드 캐니언.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랜드 캐니언.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협곡의 광활함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79장이 떠올랐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눈앞에 펼쳐진 창조물 하나만 봐도 이렇게 경이로운데 이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오늘 저녁 광대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또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크룩스의 목소리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복된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송가 제목만큼 찬양도 웅장했죠. 네, 오늘 오프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오프닝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렸을 땐 모르지만 좀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자연물을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광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물, 어떤 자연물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출석체크 대신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출석체크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연물, 꽃이면 어떤 꽃인지, 또 나무면 어떤 나무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오감환, 오찬환, 오마란도 좋지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연물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사진으로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 그리고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풍성한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람 워십의 목소리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네, 오늘 출석 체크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자연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2667번님께서 교회 스타렉스, 교회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포항 방장산을 앞에 두고 신호 대기 중에 한 컷 찍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사진이 안 왔습니다. 지금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포항 방장산의 풍경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항 방장산 또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5297번님께서요. 오늘 기쁨 완료. 너무 좋습니다.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에 넘어서서 오기쁨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8570번님께서요. 어느 가을날 오솔길을 거닐면서 햇살에 비치는 나뭇잎의 반짝이는 영롱함에 주님의 섬세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MBTI 검사 다들 해보셨을까요? 뭔가 좀 감성적이고 이런 감성을 좀 섬세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F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데요. 우리 8570번이 F가 아니실지 조심스럽게 네, 예측해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런 자연물들 속에서 또 섬세함을 느낄 수 있죠. 또 사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9177번님께서 아무 멘트 없이 하늘을 아름다운 하늘을 보내주셨어요. 구름도 조금 구름이 엿지만 이 맑은 하늘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요즘 또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구름도 선명해서 너무 예쁘죠. 와, 또 그리고 우리 1372번님께서는 야경을 보내주셨는데요. 노을이 지고 있는 야경을 너무 멋지네요. 지금 함께 이제 게스트로 오신 분들께서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9177번님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또 2667번님께서 방장산을 지나서 지금 또 방장산을 지나고 이 차 안에서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연물 사진 계속해서 출석 체크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들 모셨죠. 저희 게스트분들도 함께하니까요. 같이 또 감상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려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목요일날 참 귀한 코너 있었죠. 여러분, 6주 만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 6주 만에 첫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도를 부탁.

0: 전도를 부탁해. 복음화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에도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라면서 전도를 부탁해! 전도를 부탁해 이 시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시는 분들을 모십니다. 생생한 전도 이야기를 듣고요. 전도 방법도 공유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또 포항극동방송 25주년을 맞아 지역 교회들과 함께 전도에 더 앞장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도팀 바로 소개할게요. 오늘 모신 분들은요, 교회 전도팀으로 나오셨지만 이 교회는 전교인이 노방전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노방전도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고난이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 전교인은 나중에 다 전도의 달인이 되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성주 목사님, 김성남 집사님, 박예란 권사님, 이재영 권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렇게 다섯 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네,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과 이렇게 6주 만에 전도를 부탁해를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데요. 목사님 짧게 이제 목사님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하면 좋겠습니다.
2: 예, 함께 걷는 교회 정성주 목사입니다.
0: 네,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전도 사역팀에서 거리 찬양을 맡고 있는 김성남 집사입니다.
0: 와, 거리 찬양팀 여러분 기대되시죠? 김성남 집사님 오셨고요.
4: 네, 전도 사역팀장 박예란 권사입니다.
0: 네, 전도 사역팀장 박예란 권사님 오셨습니다.
5: 네, 함께 돕는 이재영 권사입니다.
0: 네, 함께 걷는 우리 이재영 권사님 오셨고요.
6: 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교회 권현숙 집사입니다.
0: 권현숙 권사님.
6: 네, 권사님 제가 얼마 전에 임직을 받아서
0: 제가 권사님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집사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모든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지금 다 에?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권현숙 권사님까지.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걷는 교회. 그런데 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함께 거는 교회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름이 정말 예뻐요, 목사님. 네, 이 함께 거는 교회에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 하나님과 함께 걷고, 네, 또 안으로는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걷고, 네, 또 밖으로는 이웃과 함께 걷는,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 안으로는 형제 자매들,
0: 성도님들과,
2: 네, 밖으로는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네, 이름을 그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그래서 전교인이 또 이웃과 함께 걷기 위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야기는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다섯 분 모셨는데요, 많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거는 교회 전도팀이 언제부터 일단 꾸려졌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0: 전도라는 게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48년 됐거든요.
1: 48년이나 네, 됐군요.
0: 그때부터 뭐 전도를 해왔겠지만은 네. 본격적으로 전도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이제 본다면 아마 한 2010년 정도부터
1: 아~ 예,
0: 그 섬기는 전도대라고 해서 그 네. 포항시장 그 한 장소에다가
1: 네.
0: 그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놓고 야. 거기에 보온통 또 전도 용품 전도지 딱 차려 놓고
1: 네.
0: 성도님들이 짝을 지어서 담임이 전도도 하고 또 상가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 같아요.
1: 그때부터 노방 전도를
0: 네네,
1: 하기 그렇죠. 시작하셨군요.
0: 네.
1: 시장에서 또 전도를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나누는 정도 있어서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시장 전도 직접 참여해 보신 분 계실까요?
2: 네.
1: 네.
2: 시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좌판을 깔아놓고라고 해야 하나요?
1: 네.
2: 어르신들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차를 끓여서 이렇게 대접하고 했는데 이렇게 목말라 하시고 할 때 추울 때는 따뜻한 차,
1: 네.
2: 여름에는 시원한 차, 또 저희가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드렸는데 매주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아.
2: 네, 그랬습니다.
1: 네, 기다리는 분들도 계신 만큼 또 전도팀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제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노방 전도를 시작하셨고요. 지금은 또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지금은 전도팀과 남녀 우리 각 셀이 있거든요.
1: 네.
2: 셀과 교회학교, 그러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와 함께 순번을 정해서
1: 네.
2: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 인도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구호를 재창하고 네, 무장하여서
1: 네.
2: 교회 근처 철길, 숲 공원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시장 상가에 우리가 이제 함께 가서 이렇게 건빵과 물티슈 또 전도지를 예, 드리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1: 오, 근데 유초등부도 같이 나가나요?
2: 네, 어린이들이 너무 잘합니다.
1: 와, 이 어린이들이 한번 불 받으면 뜨겁잖아요.
2: 네,
1: 야 그때부터
2: 좀 어른들이 주면 안 받은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주는 건 절대 거절을 못 하셔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목사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0: 네,
1: 네, 우리 아이들
0: 그리고 이제 네. 그 준비할 때.
1: 네.
0: 예, 우리가 전도 구호를 외치는데
1: 네.
0: 전도 구호가 좀 독특해요.
1: 전도 구호.
0: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
1: 네.
0: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1: 안
0: 싶습니다.
1: 안 그래도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도 구호가 궁금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전도 구호. 네,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아, 해보겠습니다.
3: 네.
2: 구호 준비.
3: 할렐루야.
2: 누가?
3: 내가.
2: 언제?
3: 지금.
2: 무엇?
3: 전도
2: 어떻게
3: 성령 충만
2: 철판
3: 깔자
2: 어? 철판
3: 깔자
2: 철판
3: 깔자
1: 철판 깔자 아 이렇게
2: 네.
1: 준비를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나가시는군요. 아멘. 네. 근데 성령 충만도 너무나도 딱 귀에 들어오는 단어입니다.
2: 네.
1: 이 노방전도가 사실 철판을 깔아야 된다는 그런 단어를 네.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노방전도가 쉬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1: 네, 다들 좀 공감을 하시나요? 처음부터 좀 나는 쉬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4: 아니요, 쉽지는 않았고요.
1: 네.
4: 너무 맨 처음에는 떨리고 겁도
1: 네.
4: 나고 나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1: 네.
4: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두 명이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되어 나가요. 그래서
1: 네.
4: 이제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마음도 주셔서
1: 아멘.
4: 네, 같이 나가면서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1: 네. 권현수 권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인 1조로 다닌다는 건 항상 이제 조를 짜서 아까 전에 나간다고
2: 네.
1: 말씀을 해 주셨어요.
2: 네.
1: 네. 조를 이렇게 짜면 조금 더 힘이 되나요? 서로
2: 저기서 조라는 것은 셀하고 네. 교회학교가 한 조거든요.
1: 아, 네네. 네,
2: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꼭 같이 가는 두 사람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1: 네.
2: 그날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두 명, 세 명씩. 네. 그렇게.
1: 그렇게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전교인이 안 하던 분들도 나도 한번 하고 싶다라는
2: 네,
1: 분들도
2: 맞습니다.
1: 계실 것 같은데요.
2: 네, 네, 네. 그렇죠.
1: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도 팀장님께 여쭙습니다.
2: 네. 처음에 오시면 사실 조금 특히 남자 집사님들은
1: 네.
2: 또 되게 쭈뼛쭈뼛 하시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먼저 하셨던 분들을 보면서

0: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시게 되니까 좀 그런 좀 부담감,
1: 네.
0: 두려움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1: 아, 다 같이 또 전도를 하면서
0: 네, 다
1: 볼 수가
0: 같이 예, 볼수
1: 있으니까.
0: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니까
1: 네.
0: 다른 분 하시는 거 보면서
1: 네.
0: 이렇게 또 본인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네요. 아까 전에 철길 숲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시간을 정해서 나가시는 거죠?
0: 네네.
1: 네.
0: 토요일 날 오후 2시.
1: 토요일 오후 2시.
0: 네.
1: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을 여러분 철길 숲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지금 또 무겁게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김성남 집사님. 우리 김성남 집사님께서 지금 기타를 안고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집사님, 네,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집사님께서 기타를 혹시 철길 숲에 가지고 나가시는 건가요?
2: 네, 나가서요. 이제 저는 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1: 네.
2: 저는 이제 그곳에서 계속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요.
1: 네.
2: 다른 분들은 이제 아까 조를 짜서 이렇게 전도를 다니십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가 쭉 퍼지고 있고요.
1: 네.
2: 거기에 또 약간 받으시는 분들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또 전도지도 받으시고, 또 나눠진 또 건빵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찬양과 함께 전도를 할수 있는 게참 감사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분위기도 좀 풀어질 것
0: 네.
1: 같고요.
0: 네, 맞습니다.
1: 또 그곳을 또 교회가 함께 한다는 그 담대함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나 또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계세요.
1: 네.
3: 지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김희원 집사님입니다. 처음 만남은 장애우 활동 돌봄이 동료로 만났어요.
1: 네.
3: 근데 일을 하면서 제가 작은 도움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1: 김희원 집사님. 네.
3: 네,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은 불심이 굉장히 깊은 분이셨어요.
1: 네.
3: 또 과거에 교회 다니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정말 싫어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집사님이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아, 우리 권사님을 보시면서,
3: 네.
1: 네.
3: 그러면서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상처를 딛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던 그분이 새신자에서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고, 이제는 주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친정 어머니, 올케, 그리고 친구분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제 자신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또 전도 불심이 깊으셨는데,
3: 네.
1: 그럼 개종을 하신 거죠.
3: 네. 그렇죠.
1: 와,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그럼 같이 또이 함께 걷는 교회 전도할 때 같이
3: 네.
1: 나가시는 건가요? 그 노방 전도를 할때 김희연 집사님도.
3: 네, 그분 토요일은 지금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요.
1: 아,
3: 92세라.
1: 네.
3: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계셔가지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1: 네.
3: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솔직히 이게 모태신앙보다
3: 네.
1: 이렇게 새롭게 믿으신 분들이 전도를 내가 받아봤으니까 전도를 할때더 이제 공감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 네.
1: 그런 기적도 우리 김현 집사님께 임하길 네, 소망합니다. 혹시 듣고
3: 아멘.
1: 계실까요? 아직은 네,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 8570번님께서 함께 걷는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기다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댓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4: 예,
1: 목사님.
4: PD님, 저도 에피소드 하나
1: 네네.
4: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4: 저는 이제 저 사역팀으로서 전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1: 네.
4: 또 집사람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포항의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외지에 나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1: 네.
4: 그렇게 이제

0: 포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른 교회 있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이제 여기 효자 지역에 일을 하시는데 네. 와서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안 다닌 지가 수년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시면서 지금은 집사님 되셨는데 네. 그분을 통해가지고 그분이 딸이 독일에 있는데 그 독일에 있는 딸을 통해가지고 저희 둘째 딸을 연결이 되어가지고 독일로 가게 이제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또 독일에서 최근에는 독일 그 신실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1: 이렇게
0: 지금
1: 또.
0: 이제 거의 결혼을 할 그런 이제 가운데 있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또 다시 만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네. 또 이렇게 그런 또 연결돼가지고 저희 또. 딸까지 독일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니까
1: 네, 전도를
0: 그런
1: 하니까.
0: 이제 역사들이 네.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근데 참 감사한 에피소드네요, 목사님.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노방 전도에 계속해서 임하고 계신 걸까요?
0: 오늘도 제가 전도하고 왔습니다.
1: 와, 목사님 제, 목요일인데.
0: 제 혼자 오늘 집사람은 바빠가지고 네. 어떤 그런 뭐 노인 복지 관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네. 어디 갔는데 제 혼자 오후에 여기 오기 전에 네. 가방 울러 메고 그렇게 저는 나갔다가 전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었어요.
1: 와, 너무 한번 박수를 목사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약간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이제 받으실 때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전도지를 준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다. 그걸 알았을 때 뭔가 놀라는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0: 다른 교회에 어떤 다니시는 분들은 네. 저를 만나면 목사님도 전도하십니까?
1: 네, 그러실 것
0: 이런
1: 같아요.
0: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목사님, 뭐 다른 제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이렇게 현장에 전도하시니까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1: 네.
0: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믿는 네. 분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네. 도전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참 또 감사하더라고요.
1: 그러네요. 네. 저도 뭔가 목사님께 그런 전도지를 받으면 굉장히 영광일 것 같다는 선택받은 성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응원의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57번님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김성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2: 네, 목사님, 권사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 네, 이 밑에도 있습니다.
2: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 최고입니다.
1: 최고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또 5035번님께서는요. 함께 걷는 교회 파이팅입니다. 목소리들이 다 아름다우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 아쉽지만 잠시 찬양 듣고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마음껏 적어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도를 부탁해 코너로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 모셨는데요. 은혜로운 전도의 은혜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응원의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우리 0658번님께서 얼굴 철판 깔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효자동 함께 가는 교회 파이팅입니다. 전도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셨고요. 또 3016번님께서 주님과 함께 걷고 이웃과 함께 걷는 멋진 분들 축복합니다. 멋진 베이스 정 목사님과, 아, 목소리가 베이스 같다고 말씀하시나 봐요. 또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김집사님, 그리고 미녀 삼총사님. 야,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미인분들만 계세요. 말씀이 정말 좋네요. 도전이 됩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또 9177번님,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파이팅입니다.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껏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6주 만에 돌아온 코너입니다. 전도를 부탁해.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오는 교회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만의 자랑을 또 듣고 싶습니다.
2: 아무래도 전교인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0: 가장 큰 자랑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네, 사실 저희 교회가 최근에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1: 네.
0: 교회 청소도 전 교인이 조를 짜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1: 와, 너무 사실 멋져요. 이 모든 전 성도가 함께 한다는 게.
0: 네. 그래서 정말 이름대로 함께 걷는 교회 이름대로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1: 아, 이렇게 짧고 그렇게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 문자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함께 동참하신다고 하니까 이 방송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또 전도. 지금 전교인이 또 전도를 하고 있고 우리 전도팀장님으로도 나오시고 거리사역 우리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하면서 변화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부분은 변화됐다. 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우리 권현숙 권사님.
2: 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교회 권현숙 권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저, 입을 떼셨어요.
2: 네네네. 제가 그 변화되기 전에 저희 함께 걷는 교회에 자랑을 하나 더 하고 싶어요.
1: 네, 네 좋습니다.
2: 저희 함께 걷는 교회에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지만 네, 그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1인 1학기를 거의 할 수 있을 만큼 기약이 짱짱한 교회입니다. 바이올린, 플룻, 기타, 첼로, 색소폰, 클라리넷, 드럼, 콘트라베이스, 키보드 등 성도님들이 전공을 하지 않으셨지만 짬짬이 식었네요. 연습하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연주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큰 자랑거리가 있답니다.
1: 이야, 그건 정말 자랑이네요.
2: 네.
1: 근데 되게 풍성하네요, 악기가.
2: 네.
1: 와.
2: 그리고 깨알 같은 광고 하나 드려도 될까요?
1: 네, 말씀해 주세요. 네.
2: 저희 교회에 토요일 오후에 왕초보 교실 기타 교실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화요일, 목요일에 플룻 교실 수업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악기 배우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타 교실 무료 수강이고요. 김상남 집사님께서 강사이십니다.
1: 네, 여기 계십니다. 네. 집사님, 할렐루야. 네.
2: 그리고 플룻 교실은 10,000원의 수강료가 있고요. 제가 강사입니다.
1: 아~
2: 네, 그리고 이 수강료는 교회 네. 건축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악기에 관심 있는 성도님 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많이 참석하여 주세요.
1: 아, 네. 야, 우리 권사님께서 보시기에 다 이렇게 너무 아름다우시고
2: 감사합니다.
1: 역시 플루트 전공을 하셨군요.
2: 아니요, 저희는 전공자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네.
3: 전공은 간호사입니다.
1: 네. 아, 그러네요. 아까 간호 일을 하신다고.
2: 네. 그리고 또 예배시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원은 몇 명 안 되지만 다른 어느 교회 찬양대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짱짱한 찬양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느끼실 거예요.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계속 되실 것 같은데 약간 여기서 종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걷는 교회 자랑이 정말 많네요. 풍성합니다. 또 전교인이 노방전도도 하는데 귀하게 또 이렇게 힘을 다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또 전도에 대해서 좀 변화된 점도 있으실까요, 권사님? 전도하면서.
2: 네, 제가 할까요?
1: 네.
2: 네, 저는 매주는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시간 되는 대로 전도에 함께 참석하여서 전도를 함께 하고 있고요.
1: 네.
2: 또 이름 모를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남편님에게 더 잘하며 잘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씩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18년 만에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1: 아멘.
2: 지금도 매주 예배에 잘 참석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저희 가족의 작지만 큰 변화는 여행을 가서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변화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아멘.
2: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아멘. 네. 아멘. 와, 권사님.
2: 네.
1: 가족 전도가 사실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8년을 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하나님은 더욱 저희 가족을 연단하여 정금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입니다. 와, 이런 큰 변화네요. 이제 남편과 함께 믿음
1: 네.
0: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또 내가 좀 변화됐다, 이런 게좀 변화됐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1: 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0: 아,
1: 매주
0: 그러실 것
1: 하다 보니까.
0: 같습니다. 네.
1: 또 일상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좀 전도할 기회를 좀 찾는 것 같아요.
0: 아, 그 전도가 습관이
1: 뭐
0: 된
1: 습관이라고 하면
0: 건가요?
1: 좀 부끄럽지만
0: 네.
1: 일단 이렇게 뭐 어느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또 그게 또 알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또 이제 제가 좀 소개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좀 찾는 것 같고
0: 네.
1: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한 영혼을 위해 되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0: 네.
1: 결과보다는 좀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로 좀 제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열매 결과를 좀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과정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로 좀 변화됐다고 좀볼수 있겠어요.
0: 아멘입니다.
1: 네.
0: 이제 과정이 더 중요하죠, 사실 목사님. 이제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의 과정도,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내가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맞나요?
2: 이런 거 말도 있거든요.
0: 네.
2: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0: 네.
2: 전도는 내가 한다. 근데 이제
0: 아.
2: 내가 할 일은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0: 네.
2: 결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0: 네, 할수 있는
2: 예수님
0: 데까지.
2: 사랑 전하고 그거
0: 네.
2: 하면 될것
0: 아멘,
2: 같아요.
0: 아멘입니다. 네, 우리 7936번님께서 저도 40여 년전 서울에 있을 때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도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70대 후반 나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보내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항상 노방전도 나간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또 반가운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4929번님, 함께 거는 교회 전도팀 파이팅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로서 오늘은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반갑고 설레군요 하셨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좀 속삭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댓글 다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물 받으실 분, 네분 골라봤습니다. 우리 9177번님, 그리고 5035번님, 0658번님, 그리고 4929번님, 축하드립니다. 오!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문자로 보내셔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 샵 9030으로 주소와 이름을 남겨주세요. 네, 또 계속해서 좀한분더 뽑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네, 우리 전도팀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의 비전도 궁금한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이 전도하면서 전도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0: 네.
2: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0: 아, 네,
2: 제가
0: 맞습니다.
2: 전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복음이 지식으로만 이렇게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전도하는 가운데 내 가슴으로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과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0: 아멘.
2: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복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감격이 되어지고 정말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0: 네.
2: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서 막 감격이 되어서 눈시울이
0: 네.
2: 붉어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0: 네.
2: 이 우리 교회가 전도팀으로서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단순히 어떤 하나의 전도 어떤 행사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네.
2: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
0: 네.
2: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건데 그래서 정말 복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정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0: 아멘.
2: 또 정말 이제 전도가 좀 생활화되어지고 좀 일상화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좀
0: 네.
2: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0: 아.
2: 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0: 아멘. 계속. 네. 또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지금 전교인이 노방 전도에 많이 동참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부흥하게 될지도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또 버스킹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모셨고 또 이렇게 철길숲에서 토요일에 오후에 찬양으로 또 전.

0: 정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찬양을 오늘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떤 찬양일까요?
1: 네, 오늘 준비한 곡은 나는 믿네라는 곡이고요.
0: 네.
1: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담은 곡입니다.
0: 아멘. 오늘 그 고백을 생각하고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을까요?
2: 네.
0: 네. 네.

0: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나는 믿네. 이렇게 또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걸 믿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목소리로 우리 나는 믿네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정말 좀 있으면 마쳐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도팀이 나오셨으니까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 한 단어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현숙 권사님부터 전도란 나에게
1: 기적이다.
0: 기적이다.
1: 네,
0: 아멘입니다. 어떤
1: 아멘입니다.
0: 이유일까요?
1: 네, 저희 18년 만에 남편을
0: 네.
1: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0: 아멘.
1: 저는 제게 있어 전도란 나에게 기적이다입니다.
0: 아멘. 우리 이재영 권사님께서는요?
2: 네, 전도란 저에게 사랑입니다.
0: 네, 어떤 이유로
2: 네,
0: 사랑일까요?
2: 하나님께서 저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을 전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사랑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전도는 나에게 사랑이다. 네, 우리 박예란 권사님은 전도란 나에게
3: 네, 저는 전도란 나에게 오뚝이다.
0: 오뚝이요.
3: 네.
0: 어떤 이유일까요?
3: 전도를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생각대로 잘안 되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0: 네.
3: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0: 아멘.
3: 네.
0: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오뚜기처럼 아멘입니다. 네. 또 우리 집사님께서는요.
4: 전도는 저에게 찬양입니다.
0: 아, 네. 찬양입니다. 방금 찬양으로 인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4: 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모든 일들이 전도에 녹아져 있다 생각하고요.
0: 네.
4: 그것은 우리의 찬양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우리 찬양으로 또 항상 영광을 돌리죠. 전도란 나에게 찬양이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전도란 나에게 오늘도 전도를 하고 오셨어요.
5: 전도는 나에게 데이트다.
0: 데이트다.
5: 왜냐하면

0: 정말 저는 그래요. 전도가 부담도 되기도 하고 네. 힘들기도 하지만은 주님과의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요. 예, 다니면서 주님과 이야기도 하고 아, 또 네. 행복을 또 고백도 하고 눈시울도 붉어지면서 네. 주님과 데이트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 시간이 행복해요.
1: 아,
0: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는 나에게 데이트다.
1: 전도란 나에게 데이트다. 네. 네, 오늘 정말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 모시고 전도란 나에게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는데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더욱더 도전받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또 포항 땅이 또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부흥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 정성주 목사님 그리고 김성남 집사님 박예란 권사님 이재영 권사님 권현숙 권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전도의 은혜를 나눠주신 함께 걷는 교회 전도팀이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 더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물 받으실 한 분은 제가 문자 바로 발송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절제를 강조했고 절제 생활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의 분위기는 절제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분수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보여주려는 욕심을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올바른 절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며 찬양드립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다른 이들에게 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성의 유혹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힘을 잃고 두 눈까지 뽑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각자 절제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르겠죠?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힘들다고 하실 것도 같네요. 말에 대한 절제, 명예의 욕, 식욕에 대해 절제하지 못해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절제하지 않으면 사치와 방탕, 탐욕, 여러 가지 형태의 악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힘드네요. 정말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도 절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찾아봤습니다. 격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들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구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 절제는 건강과 힘과 평안의 기초요, 근원이다.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서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모든 생활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통제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구원 얻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평안하세요.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온 날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원래 광복이 된 지 81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광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81주년인데요. 일제 36년간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했던 만행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점령하고 일제 통치해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중국하고 중일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자가 필요하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수탈해 갔는지, 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대대 막 가지고 왔고, 우리 이 백성들은 이게 일본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 지식인들의 글들을 보면 그냥 숨어서 몇 마디 쓰는 거요. 그 가운데 이상화 시인의 글을 보면 그 조국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빼앗긴 들이래요.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거 우리 땅 아니잖아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말은 해방이 오는가, 자유가 오는가, 광복이 오는가, 이걸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르죠. 시문이라는 저항 시인은요,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보면, 그날이 오면 광복이죠. 그날이 오면 삼각산에 일어나 드등실 춤을 추고, 그날이 오면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슴 칠, 그날이 오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에 머리를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광복이 해방이 오기만 온다면 내가 까마귀처럼 날아서 종로에 있는 인각, 인경, 보신곽종 이렇게 성문을 닫고 여는 그 알리는

보슨가 댕 하는 그 종소리. 그날이 오면, 해방이 오면 내가 까마귀처럼 날아서 이 머리로 보신각종을 들이받아서 이 해방의 소식을 정말로 온 백성에게 울리고 싶다, 전하고 싶다. 광복에 대한 애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기다리는 광복이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광복, 해방이 되었을 때 특별히 독립운동가들, 순국 성녀들, 특별히 감옥에 갇혀 저 있던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만세, 대한제국 만세, 이 해방의 기쁨을 목놓아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외쳤던 것이죠. 방방곡곡 사람들이 마을에서 뛰어나 흰옷을 입고 숨겨놓은 태극기를 찾아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인 민족사학자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우리 광복절 노래 너무너무 잘합니다. 헉 다시 만져보자. 가만히 있는 흙을 왜 만져요? 어제 흙하고 오늘 흙하고 다른 거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여러분, 광복이 얼마나 깊으면 바닷물을 보니까 바닷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광복을 그토록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어른님들, 친구들 어찌하리 이 광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이 날이 40년, 이 36년을 40년이라 표현했어요. 뜨거운 피 엉거자치니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 역사 길이길이 지키세.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이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과 거의 유사하고 똑같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복절을 생각하고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이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의 강점 36년, 정확히는 한 35년인데 이렇게 통치 아래에 고통을 당했는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 430년, 10배도 넘어요. 430년간 그 이집트에서 비돈, 람셋, 국고성을 쌓으면서 노예로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이집트의 바로왕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도 잘 낳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남자아이가 낳거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 가운데 남자아이를 내 손으로 갖다 버려야 하고 죽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 그 노예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광복절이 유월절인 것이죠. 성경은 이런 광복절이나 유월절을 절대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절 보면 앞이 뭐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고 아비벌을 지켜라.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달력 첫째 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달이 아비벌이요. 정확하게 14일에 재앙이 떨어졌고 15일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게 아비벌 15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아비벌을 지켜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꼭 행하라.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3절 제일 마지막에 너의 평생에, 너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의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

그 노예의 땅에서 나오는 날, 멸망의 땅, 죽음의 땅에서 나오던 그 날을 잊지 말고, 성경은 보면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 초막절, 광야에 나와서도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날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이나 6.25나 어떤 이런 고난의 역사,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의 어떤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망각하면 현재의 즐거움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특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니까 기념관이 많습니다. 저들은 고난을 철저히 기억하고 전시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전쟁 때에 독일 나치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숫자가 퍼뜩 안 와서 얼마 아마 감이 없는데 포항시 인구의 10배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 죽은 사람들의 이름, 사진 쫙 가지고 있었던 유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홀로코스트의 입구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탕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 잊지 말자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 일제에서 해방된 이런 날들을 기억하라, 그냥 단순히 한번 기억하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3절 보세요.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이 뭔가 하면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 맛있는 빵을 먹지 말아라. 1회 동안, 7일 동안 먹지 말아라. 유교병을 그건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 딱딱한 맛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고 설탕을 넣지 않는 딱딱한 이 무교병을 1회 동안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다고 그냥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이걸 가지고 와서 그 광야에서 이것을 먹으면서 지냈지, 초막에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 조상들이 40년 이 광야에서 이런 집에서 생활했었지, 그 고난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견뎌왔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마지막에 급히 나왔습니다. 이는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일제 36년, 우리나라는 참 이게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고요.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개조시키려고 1940년 2월부터는 전 국민에게 창씨 개명,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완전히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시험에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우편이나 무엇이든지 발송하거나 오지 않습니다. 조선 이름은 그냥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배급도 주지 않고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만 창시 개명한 것이 아니라 지역, 지명 이름도 다 바꿨죠. 서울, 경성, 명동, 본정, 을지로, 황금정, 이렇게 자기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포항, 하나는 보니까 한자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포항, 이거는 바꿀 필요도 없다. 포항, 이 발음이 안 되니까 헛고, 헛고, 안호 헛고 이러면서 포항 갈 때는 헛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사 참배를 강요했죠. 신사가 뭡니까? 일본 왕실의 조상들을 기리는 사당이요. 거기에 모든 사람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가장 싫어한 것이

성도라 이거 일어날까 싶었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 이런 찬송은 절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신사, 이게 일본, 예, 왕실의 조상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중일전쟁 때 끌고 가기도 하였고, 여자들은 꽃단 나이에 일본 병사들의 위안부로 끌려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역사들을 성경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또 똑같은 치욕을 당한다, 늘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 유월절이 뭔가 하면은 그 막 잘나가던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내보낸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바로가 항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일방적으로 퍼부셨잖아요. 그래서 항복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광복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랬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본과 대항할 이게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당시에 저 동남아, 대만, 필리핀, 뭐 태국 다 삼켰잖아요. 심지어 여 중국까지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파죽지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국민당 장개석도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공산당 모택동도 일본에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뭐 어느 나라도 일본과 맞설 나라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그래서 미국까지 넘나보니까 미국이 급하게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원자폭탄을 급하게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만든 사람도 몰라요. 안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포탄을 내린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헤이고 아노 고고 깎고 뭐 이러면서 전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뭐 터뜨린다 하는데 그걸 갖고 뭐 우리가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6월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의 인구가 25만 5천 명. 딱 지금 포항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딱 떨어뜨렸는데 얼마가 죽었는가? 딱 떨어뜨렸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고 본 사람들이 눈을 멀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일본 천황과 일본이 와, 이런 포탄도 있네. 와,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3일 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뜨렸습니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천황이 아노 항복! 그러면서 라디오 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조건 항복! 뜻하지도 않게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않은 날에 광복을 맞이했는 것입니다. 광복을 맞이하여 감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목놓아 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왜 카노? 이거 진짜가? 맞기는 맞나? 이런 날이 올 때 여러분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서서히 이 기쁨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해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나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항복하듯이 이 원자폭탄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처음 경험한 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항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런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민족을 향한 섭리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었고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고 이렇게 복음이 주어졌으면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나의 광복절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이 몰아칠 때에 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첫 것 다 죽는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의 출입구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의 재앙이 패스오버 지나가겠다. 유월, 유자도 건널 유, 월자도 건널 유, 월. 건너가겠다, 뛰어넘겠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그것은 다 죽고 항복하고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 그 말씀을 믿고 뭐야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른 사람은 다 나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린 것 중요하지만 이 피의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속죄인지,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내 찬송, 내 간증, 내 경험, 이것이 있어요. 나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함받고 나의 모든 것을 재앙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42장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매우 기쁜 일일세. 2절 가사에

내가 한만 봐도 내 모습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시고 그 죄악을 뛰어넘게 하셨다.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피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만이 나를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는 전부 피의 찬송가예요. 나의

림피 카드라가 아니라 목사님이 부르더라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이 죄악에서 구원을 얻을 때에 진정한 나의 유월절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1973년대 유명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볼만합니다. 이 빠삐용이 악마의 섬에서 3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둘이가 탈옥을 하잖아요. 탈옥을 해서 나와서 섬에서 빠져나와서 친구가 빠삐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감옥에서 탈출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감옥에서 탈출하지 아니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 내가 보니까 30년 동안 네가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에 푹 쩔어 있어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네 마음이 진짜로 탈옥하지 않고 나오지 아니하면 나온다 한들 여전히 너는 감옥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질들어졌어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전히 그 모양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노예의 물을 뺀다고 이 사고를 고친다고 이 430년 동안 쩔어있던 노예의 이것을 바꾼다고 40년 동안 이것을 바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집에 왔다면 정말로 세상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이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새로워져야 되고 내 마음이 탈출

해야 되고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재앙에서 이길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유월절이고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온 날을 기억해라. 네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를 믿었으면 피의 복음을 정말로 경험하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살리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과정과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하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으로, 천국으로, 은혜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이 진리, 복음의 핵심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8절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일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왔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내력, 우리 동일교회가 어떻게 41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6.25 전쟁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일제 36년 동안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방했는지, 이런 것을 나누어라, 교제해라,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오늘날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본가에 갔습니다. 어머니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야, 참 대한민국 잘 살지, 좋지. 이거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나? 그래서 글쎄요, 조금은 더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세월이 너무너무 좋다. 나도 죽을락 할게네요. 아까워서 못 죽겠다. 제일 아까운 것은 연금이다. 따박 따박 눈만 뜨고 있으면 나오는데 어째 죽겠노? 정말로 좋다. 그러시면서 막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게 어렵게 살아온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여러분, 나는 이게 사실일까 몇 번을 확인해 봤는데요, 요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가 하면 일본에서 최고 잘 나가는 기업 있잖아요. 뭐 소니, 토요타, 무슨 뭐 자동 많잖아요. 일본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위에서 100개 기업을 뽑아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전체가 우리나라 삼성 기업의 한 개만도 못하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이 기업 하나가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일본 100개를 다 합쳐도 삼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본 사람을 놀리는가 하면은, 너가 다 해도 삼성 하나만큼 안 되지. 그런데 그런 기업이 한국에는 또 있다. 그게 어디예요? SK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지금 기가 죽었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일하시고, 그런데 이런 은혜들을 정말로 감사하고 나누고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된다라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할 때 이 백성이 행복한 것이, 지난 과거를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혜처럼 그렇게 망각하여 살아가면 답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행복하게 살지만 때로는 유월절을 당하면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0: 인도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라. 그것이 주의 백성이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광복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동일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황청의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용감했던 루터도 계속되는 교황청의 위협 그리고 이어지는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었는데요. 어느 땐가는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루는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갑자기 성경책을 태워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달려들어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낙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실망하던 루터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용기를 낸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업을 향해 다시 나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절망의 순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다양한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온전히 있길 바라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크리스 라이스의 음성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한웅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히즈네임의 주님만 선택하리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실제로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건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691번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435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또 퇴근길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주셨어요. 자, 오늘도 방방곡곡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이 찬양들로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연 함께 나누고 세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들으셨고요. 또이 사연 나누다 보니까 또 제가 찬양 불러드리고 싶어서요. 저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힘내시라고 함께 나눈 찬양 사랑하는 자여 지선의 찬양까지 듣고 오셨어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레이디언트 밴드의 예수 내 삶의 중심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여러분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 신청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입니다.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모두 모두 좋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찬양 듣고 올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요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양아인이 찬양하는 나를 향하신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 하나님 그때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하루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응답이 또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주님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습하죠. 요즘은 꼭 장마철 같아요. 장마철에 이 더우면서도 막 꿉꿉하고, 네,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한두 달 지나면 선선해지고 또 단풍놀이 간다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천년 자원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정말 빈약하다. 기술로 우리는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좀 많이 가물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때가 되면은요, 그래도 비가 오고, 또 그렇게 한 해를 지나가고, 또 겨울이 있어서 땅이 쉴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도 있고요. 불평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사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예라모시 가운데 더 원합니다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 제가 재능이 없어서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나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때로는 너무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뭐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그렇다면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학계 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학계 말씀은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죠. 남유대인들이 전쟁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지어지는 성전은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요, 다윗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부유하였던 시절이죠. 그리고 나라에 힘이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요, 금과 은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옛날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볼 때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신다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 앨범 가운데서 향기가 되리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은은한 봄날의 꽃향기 같은 참 선한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긍휼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요, 그 자유가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왠지 모르는 억눌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자유인들은요,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히스플레인 앨범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고요. 또 기복신앙이 워낙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있다 보니 잘 되면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잘못되면은 믿음이 안 좋은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예전에는 아, 무슨 죄를 지어서 벌 받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신앙적인 말이거든요. 욥은 의인임에도 고난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박해를 받는 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고요,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물질적인 복이나 성공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에서 부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죠.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부자고 건강하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때로는 삶의 초라함과 궁핍함과 애통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겁니다. 초라하게 살아가더라도 정직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선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보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깊이 있게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기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어졌습니다. 세상이 잘 살면 잘 살수록요, 중독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중독들이 생기죠. 요즘은 이 쇼츠 중독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또 뇌과학자들이 이 쇼츠 중독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뇌가 썩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짧은 영상, 뭐 서론도 필요 없고, 예, 본론과 결론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쇼츠 영상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 책을 읽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고요. 또 요즘 아이들은 드라마도 진득하게 보는

보는 게 아니라 2배속, 3배속으로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이 드라마의 내용도 알고, 누가 주인공인지도 알고, 결말도 아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디테일함의 어떤 교훈들은 다 놓친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속에 그냥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만든 것 같지만, 감독이 의도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천천히 봐야지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흥미 위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은 사라져버리고 재미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인간이 다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요즘은 아이들과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큰 아이들인데, 이, 한글을 잘못 읽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 떠듬떠듬 읽는 거야, 이해를 하지만, 성인인데도, 이 성경을 읽으면요, 글 읽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고, 뭐, 자기들 필요한 이야기들은 다 하죠. 그런데 어떤 책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안 되더라고요. 아, 참, 안타까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 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천천히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볼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어노인팅 여러분 가운데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사도행전 오늘 25장 16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 앞에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베스도와 이 벨릭스가 한동안 좀 같이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업무 인수인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서 나름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에 대한 겁니다. 한 사람을 잡아두었는데 그 사람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저 벨릭스가 이제 베스도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25장 16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하는데요. 우리는 주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건에서도 똑같은데요. 로마법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때때로 로마법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 때문이 아니라 부정직한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소자들 앞에 나아가서 그가 죄가 성립이 되어야만 비로소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로마법의 원리인데요. 오늘날 우리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흔히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간단 말씀이죠. 17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주제는 항상 같지요. 부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베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알리도록 그것을

전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지는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토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가로되 내일 들으리이다 하더라. 이제 베스토는 사실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바울에 대한 고소는 반역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해당하는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거죠. 이제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죄인을 데리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는 아그립바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그립바는 전에 바울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는 좀 더 그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요. 바울이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임을 마련하게 되었던 거죠. 이 모임이 어떻게 왕과 통치자에 의해서 준비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또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모든 것들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사실상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움직이시는 큰 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아주 멋진 광경이죠.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는 어찌되었든 아주 훌륭한 전도 집회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무대는 어디입니까? 멋지게 장식되어져 있고 성중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총망라되어서 모여있는 그러한 무대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이 위엄 있는 통치자와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베스토는 아그립바에게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낼 만한 합당한 죄가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24절로 27절을 보면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뢸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력이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가 한때 한 설교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26장에 소개된 바울의 증언은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그립바를 얻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나타내기 위한 분명한 복음을 가진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26장은 세속 일반 문학과 기독교 문학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26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아그립바가 바울도로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아그립바 앞에 섰을 때 그의 전 사역에서 아마 절정을 이루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전도사역에 있어서는요. 그가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선 것은 이혼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그가 아그립바 왕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한 설교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는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아 2장의 마지막 절이 확충되고 있듯이 이 위대한 사도가 가이사에게 호소했기에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파가 베스도더러 일러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었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더 이상 바울을 정죄할 권세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기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께 이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힘쓰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것이 아니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그 도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대대적인 공식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찬스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여보시오, 요즘 그 도에 대해 뭐 좀 새롭게 들은 것 없어? 라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대답하기를, 글쎄요, 새로운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요즘 많이 떠드는 이야기죠. 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을 하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아마도 베스도와 아그리파도 그와 비슷한 종류의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아그리파는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 그렇지만 나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소. 그러니 기회도 좋고 하니 어디 한번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그 도시에 대해 듣기 위해서 이런 공식적인 모임을 마련하게 됐던 겁니다. 그 도에 대해 듣기 위해서요. 이것은 이교도들이 주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집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었어요. 방파레와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엄한 제전이었죠. 생무늬 주단과 각종 금은 장식들이 눈을 어지럽게 했을 겁니다. 이 제전에는 로마의 세력자들과 그 지방 탁월한 모든 명사들이 다 참석을 했을 테니까 말이죠. 물론 이렇게 성대한 자리에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웠고 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리가 되었겠죠. 아그리파의 자줏빛 옷과 번이게의 진주들이 박힌 옷이 사람들의 눈을 집중시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금띠와 청동 투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 않겠어요? 초청받은 사람들과 엘리트들,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예복으로 정장을 하고 모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인으로서 그 당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자존심과 또 과시와 위용과 뭐 자랑이 그곳에 가득 찼지 않겠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25장 25절, 23절 말씀 볼게요.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동안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대적인 집회는 단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이란 이름의 한 특별한 죄인으로부터 그가 믿는 도에 대해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도를 전하면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부분, 즉 그 제국의 동부를 이미 돌았던 사람이죠. 거대한 궁전의 문이 삐걱 열리면서 삐덕거리면서 열리자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그 호화로운 무대 위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었을 겁니다. 두 호위자에 의해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요. 그의 인간적인 외모는 그리 인상적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죄인이며 또 구세주를 필요로 하기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자이다. 이 사람만이 새 도에 대해 권위 있는 그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들은 그가 말하는 법도 알았고 또 매우 지성적인 사람들이었기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늘나라의 빛이 그의 얼굴 위에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다소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와 거기 모인 방탕하고 들뜬 귀족의 무리들과는 무척이나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베스토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했는지를 말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들이 그를 미워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에 대해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군중들이 바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이 전 군중들을 쳐다보았다고 하는 표현이 오를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기지가 번뜩이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몇몇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를 전염병 같은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에게 퍼져갔기 때문이, 그래서 그렇게 비꼬아 말을 했던 거죠. 아마도 로마 제국에는 그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주 예수께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미워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 바울이 외모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주 그런 면에서 매력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그런 매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건 여러분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즉 아그리빠와 바울에게 집중해 보는 것이 유익한데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이었겠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자줏빛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왕자에, 한 사람은 착고에 채워져서 아마 차디찬 그러한 이 돌 바닥 위에 있었을 거라고요. 한 사람은 영광의 왕관을 쓰고 다른 한 사람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아그리빠는 왕이었지만 죄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죄 용서의 자유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과 또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땅 위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며 죄의 저주에서 아그리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왕의 대사였습니다. 우리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족의 일원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알기로 아주 뭐랄까요, 그 여러 가문 가운데서 아마 가장 부패한 가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게는 성경에서 언급한 가장 사악한 가게였어요.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 헤롯 가문 비교하자면 그들은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들 정도밖에는 안 될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사단에게 조차도 공정하게 비평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헤롯가에 대해서도 공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가문에 속한 아그리빠 왕은 그의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이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헤롯 가문에 속한 아그리빠 왕은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모세 율법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교육을 잘 받고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는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고 저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약간 조급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폭도들 앞에서 서 있고 천부장 앞에 서 있고 그 후에는 벨릭스 앞에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여러 번 서 있었습니다.

0: 그리스도 앞에도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또다시 똑같은 아그리파 왕에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사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예루살렘의 로마 천부장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 지방에 살았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정했으며 또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아그리파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 위한 바울의 호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논리적이었고 지적이었어요. 변호라기보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 선포였으니까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선포되고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위치한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기쁨과 감사와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 나인가,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 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 선 것은 자신의 변호가 아닌 이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복음 선포, 2번 정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베스도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C.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부자라면서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굉장하다면서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독일 뉘베교회 낡은 돌판에 쓰여있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 미상의 글을 소개해드렸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과 실제로 하는 내용이 다름을 보여주는 글이죠. 세상에서 표리부동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말만 앞서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이에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우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요나스 카프만의 넬라 판타지아 들으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 하카르는 광부가 땅을 깊이 파들어가 그 속을 샅샅이 조사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겉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조차 감추고 싶은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 하신다는 것은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다 하시면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밑바닥을 들키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까지 다 보시고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에자야 61의 삶의 예배, 마커스 커뮤니티의 주를 더 알수록, 제이 월십의 주의 사랑이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벤 퓰러와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If I Got Jesus, 힐송 월십과 한나 홉스가 함께한 Thank You Jesus,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m Amaze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에게 나를 설명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구구절절 말을 보태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는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나를 온전히 이해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애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서 외로우셨다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잠잠히 앉아보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이길승의 가르쳐 주세요,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남자는 교도소장에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귀퉁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꿀 수 있는 정원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치범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사정을 알고 있던 교도소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성껏 심고 가꾸자 작은 정원은 풍성한 화원이 되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정성 들여 가꾸니 꽃이 피는구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까지 잠식되지 않도록 열심히

바꿔야겠다. 매일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다스린 남자는 27년이 지나서 출소했지만 매우 건강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27년을 보낸 분노를 정원의 깨달음을 통해 화학과 화해로 풀어냈던 남자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교도소에서도 한 켠의 정원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죄로 문든 우리의 마음 한 켠에도 복음의 씨앗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조한민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넘칩니다. 27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년 7개월도 너무 힘든데 27년을. 그러면 뭐 거의 나의 젊음, 청년 시절은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손주도 출소하고 나서 나중에 보는 거죠. 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켠의 나무를 심음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을 보면서 억울한 감정을 화합과 화해로 풀어낸 이 사람, 바로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 대단합니다. 노벨 평화상 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좀 더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참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은 이 삶의 순간순간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나무를 심을 건지 꽃을 피울 건지 아니면 그곳에 내 분노와 미움을 심을 건지는 제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의 씨앗을 심기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널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과 구원주로 모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제 마음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송경민 목사님 앨범에 동행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옳은 선택과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제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자기 경배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미디어와 문화는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강조하죠. SNS도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생각과 지혜가 기준이 되고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을 최우선하며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사라지고 커지는 불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메마름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만의 좁은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초롬의 내 맘에 주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소율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들려드릴게요.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성신의 믿음 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페어플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주가주 되심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완악한 세상에서.
1: FBC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준비한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인데요. 제가 방송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저녁 방송을 진행할 때 이 찬양을 저도 참 평소에 좋아했던 은혜 받는 곡이어서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려드리고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한 달, 두 달 정도 후에 어떤 분에게 사연이 온 거예요.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또 삶이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떠난 지 20년 만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셨구나,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은 왜 구원시켜 주시고 또 기다리셨을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을 떠났던 우리 모두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이어서 들려드릴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으십니까?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의 짧은 머리와도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설명이 되고 또 납득이 되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반도 땅에 또 남북한 전역과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심고 또 북녘의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FM의 각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그리고 받으신 은혜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정보들, 또 복음의 귀한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탈북민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기도 제목도 살펴

보고 있습니다.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정영신 목사님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우리 한반도 땅의 자세한 주말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바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첫 번째 교회는 여명교회인데 이름이 참 멋지네요.
1: 그렇죠. 예. 제가 여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빛이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복음 통일의 새 아침을 밝히고 여는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여명교회가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0: 우리 탈북민 대안학교 중에 여명학교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예, 네. 여명이라는 그 의미가 탈북민분들의 예. 소망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1: 네, 특별히 마음에 안겨오는 단어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0: 자, 오늘 여명교회는 담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1: 네, 김송희 전도사님입니다.
0: 예.
1: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여명교회는 이제 김송희 전도사님을 통해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해수로 5년 차가 되지요.
0: 네.
1: 김송희 전도사님은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통독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요.
0: 네.
1: 여러분 모세와 요셉은 민족을 구원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망으로 주셨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것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자, 우리 여명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하시는 사역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가지로 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예배하는 성도,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 선교하는 성도, 네 번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성도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0: 예.
1: 우리 김송희 전사님도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같은 탈북 여성들이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 또 탈북 여성이 낳은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네.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돌보면서 이제 섬기는 것.
0: 예.
1: 요즘에는 줌을 통해서 매일매일 같이 예배할 수가 있고요.
0: 예, 그렇죠.
1: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통독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0: 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핵심 사역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탈북민 재소자 사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에 50여 개 교정시설이 있는데요. 여기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이 대략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됩니다. 한분한분참 외로운 싸움을 그 안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면회하고 편지 써주는 사역, 그런 사역들을 우리 김성희 전사님 여명교회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참 필요한데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귀한 사역들 하고
0: 네,
1: 계시네요.
0: 맞습니다. 정말 음지에 있는 사역이죠.
1: 그렇죠. 귀한 사역들을 하지만 함께 또 사역을 해 나갈 사람도 필요할 거고 물질도 필요할 텐데 나눠주신 사역의 어려운 점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네요, 목사님.
0: 네, 특별히 여명교회가 교정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범죄하거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1: 그렇죠.
0: 들어가게 되면 집을 건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받은 집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소 이후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명교회도 섬기고 있는 탈북민 재소자가 이제 곧 출소를 하는데 이 형제님의 거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이런 거처가 마련이 되면 교회에서 돌보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1: 그렇죠.
0: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다시 자립하거나 재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우리 여명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또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특별히 우리 김송희 전사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 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얼마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말씀 안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서 나온 분들, 그리고 때때로 거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1: 쉼터.
0: 쉼터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여명교회 하시는 일들, 특히 목회자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자와 쉼터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송희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네요. 함께 듣고 두 번째 교회 만나보도록 할게요.
0: 네, 이제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찬미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명교회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1: 네,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1: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을 품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1: 조연조 전도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직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 오.
1: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예.
1: 대부분 탈북해서 중국에 1년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오는데 잠깐 거쳐오기만 했던 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1년, 2년, 3년 생활하지 않고 잠깐 거쳐서 바로 한국까지 오신 분을 직행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0: 그렇군요.
1: 합니다. 이제
0: 예.
1: 조현조 전사님은 탈북해서 한국까지 직행으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0: 예.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바로 이제 한국에 오신 거죠. 이 말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예.
1: 직행으로 오신 분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중국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한국까지 오게
0: 그렇죠.
1: 되는데
0: 네.
1: 직행으로 오면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현조 전사님도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한국에 왔다가 교회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 마음에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일까? 복지가 가장 잘돼 있는 나라는 왜 기독교 국가일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기독교인이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도 왜 기독교인일까? 그런 궁금증을 품고 스스로 교회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함께 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소명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0: 많은 시행착오와 또 고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조현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사역하시는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목적 함께 나누겠습니다.
1: 특별히 우리 전사님 자체가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적 자체도 탈북민 이웃 한 사람, 소외된 그한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0: 예.
1: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100개의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오.
1: 아, 그러한 사명자들을 키우는 교회. 이것이
0: 네.
1: 바로 우리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0: 예. 자, 예수 마음 교회 주요 사역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나눠주시죠.
1: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에 오면 성경이 조금 낯설죠. 그리고
0: 그렇죠.
1: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책 제목하고 책의 약자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보는 방법에서부터

0: 시작해서 성경을 어떻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이제 기초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마음교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조선족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족 성도, 한족 성도들이 이제 한글을 잘 학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
1: 예.
0: 그리고 더불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 이 탈북민 재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1: 예.
0: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1: 네.
0: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이하게도 전사님이 화장실 말씀을 하셨어요.
1: 그래요?
0: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화장실이 없어서
1: 예.
0: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화장실에 가자면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에 오면 화장실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물을 적게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이제 그런
1: 네.
0: 부분들을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1: 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든지 교회가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유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0: 예,
1: 사역하시는데.
0: 그런
1: 네.
0: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바로 감동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찬양.
0: 그게 찬양이에요,
1: 예,
0: 찬양.
1: 맞아요.
0: 근데 찬양이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멜로디와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예수마음교회의 어려움들도 함께 나눴는데, 기도 제목도 세 가지가 있네요.
0: 네.
1: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0: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마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고 변화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마음교회 성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지혜와 복을 맛보게 하소서.
1: 아멘.
0: 2025년은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찾아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 부흥의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 아멘.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잠시라도 마음 모아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끝곡으로 조현조 전도사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송을 나누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 예,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탈북민 교회 두곳 소개해주시고 사역을 함께 나눠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응답을 했다며 현재 대화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60일간의 휴전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1.8%에서 3.5%로 대폭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핵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중국의 수출 통제가 공급망의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남미에서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페루 중부에서 규모 8.5 이상의 대지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떨어지자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풀어 열흘분의 식량을 긴급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당국이 국가 상업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매 상점에서는 실제 상품 가격을 장마당 시세에 맞추고 개인 생산품까지 판매하는 등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몰리면서 K-POP에 이어 K-뷰티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해 의령 봉사왕으로 불린 고 공도연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시신까지 의학 교육과 연구에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현재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최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의 화답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하면서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의 조치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담긴 60일간의 휴전과 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식 협상단이 실질적인 합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 이란 정권의 실세인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별도의 비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측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을 비공식 채널로 활용해 혁명수비대 측과 수차례 유선 접촉을 갖고 고위급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혁명수비대와의 실질적인 협상 없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60일의 휴전 협상 기간에도 미국과 이란은 상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긴장을 낮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종전 합의를 미국이 더 큰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의심해 확전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전면적인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강도 높은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상향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월 말에도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5월에는 2.5%로 올린 데 이어 최근 다시 1%포인트를 높여 불과 6개월 만에 전망치를 거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3.2%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무디스는 인공지능 산업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 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과 국방 안보 비용 등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식탁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산 국산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원료인 무수 불산은 여전히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지만 원료 단계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반쪽 국산화에 머물렀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반도체 내부에서 전기 신호의 통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텅스텐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중국이 지난해부터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면서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텅스텐 1차 가공품 가격도 1년 사이에 7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맞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과 안티모니, 텅스텐, 히토류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핵심 원료 생산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산 무수불산 가격이 중국산보다 30에서 5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돼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합뉴스 보도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남미 지역에서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진 데 이어 이달 콜롬비아에서도 규모 7.4의 지진으로 300명 가까이 사망하면서 주변 국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746년 대지진 이후 페루 중부 지역에 축적된 지각 에너지 가운데 불과 20% 정도만 방출된 상태라며 앞으로 규모 8.5에서 8.8에 이르는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페루와 칠레 해안에서는 나스카 판이 남미판 아래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 판이 강하게 맞물린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각 변형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최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지진은 서로 다른 판 구조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며 잇따른 강진만으로 남미 전체가 이례적인 지진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장원 세대가 늘면서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긴급 방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각은 지난 8일 황해남도 농장들에 식량난을 겪는 농장원 세대에 열흘분의 식량을 즉시 공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식량이 바닥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가을 수확을 앞두고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된 식량은 쌀보다는 최근 수확한 감자와 옥수수, 밀과 보리 등 대용 식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공급 이후 농장으로 복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열흘분에 불과해 가을 수확기까지 이어지는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상품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 판매까지 국가 관리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매 상점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마당 시세가 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구장군의 한 식료 수매 종합 상점의 경우 국가가 수매 가격과 판매 가격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장마당과 가격 차이가 커지면 상품을 확보하기도 주민들에게 판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지방 공장과 농장의 생산품뿐 아니라 개인이 텃밭이나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도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개인 생산품은 물건을 먼저 상점에 맡긴 뒤 판매가 이뤄지면 대금을 정산하는 사실상의 위탁 판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 중심의 상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자리 잡은 시장의 가격 결정과 상품

공급 구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방문하며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행사에는 55개 K-뷰티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세계적인 K-컬처 축제인 K-콘과 연계해 K-팝 팬들이 자연스럽게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식 스킨케어를 직접 경험하거나 피부 상태와 퍼스널 컬러에 따라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들은 미국 소비자를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반응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K-뷰티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4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4도, 수원과 이천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수원과 이천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23도, 철원 22도, 낮 최고기온 춘천과 원주, 철원 모두 29도로 예상됩니다.

0: 충청도에서는 충주와 천안, 홍성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홍성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 기온은 천안과 홍성 30도, 충주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대구와 구미, 안동, 상주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대구 24도, 안동과 상주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안동과 상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개성 23도, 해주 21도, 진남포 20도,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31도, 해주와 개성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함흥, 북청, 장진,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풍산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함흥 21도, 해산 16도, 풍산이 14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9도, 해산 27도, 풍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에서는 종일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1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참 특별하죠. 다른 시간보다 우리 복음 통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특별합니다. 이 샬롬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까지 남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4908 성도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강릉입니다 하시면서 아무래도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북한 관련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었는데요. 종종 드라이브 겸 고성의 통일 전망대를 가곤 합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있는 모든 탈북민 분들도 우리 민족 모두가 통일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도 참 의미 있게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저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등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요즘에 손편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렵고 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도착한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능형 손전화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챗 아이디 febcnk로 문자 내용들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Lord my God, how great thou art.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시편 31편의 저자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뜻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피신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의로우시니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당신은 내가 도피할

건지소서. 내 영혼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에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인의를 즐거워하여 기뻐할 것이니, 이는 전에 당신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역경을 굽어보셨으며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피난처이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반석,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역경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까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테너 이다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까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0: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생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죄 속에서 그대로 사느냐? 그럼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느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쉽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해야만 구원시켜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선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세요? 내가 암만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해 놓은 그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면 되고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구세주를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쉽지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 그게 죽음이요. 그러나 죽음에도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당에서 살다가 이 머나먼 중국당으로 살 길을 찾아온 안씨입니다. 저는 이 찬성가를 부르며 저 북한땅에서 배고파 굶주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도 북한땅에서 살면서 배고파 힘들고 지쳐가며 일터로 나가던 그 시절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다는 말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절, 믿음이란 말도 없이 살아갔던 모습.

0: 보습들이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이틀이 굶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배고파 굶주리며 일터에도 못 나가고 또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장사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 나의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믿음을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저 지옥 같은 불쌍한 저 북한 땅,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의 탄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민족, 주님을 소망하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슬픔 속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을 높이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 부르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고향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 가운데 건져주시는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매님은 오늘도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자매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입니다. 한 번 더 올려드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북녘 땅에 우리 각각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의 역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도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우리 마음의 근심을, 우리의 눈물을, 깊은 한숨을,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염려치 않고 주님께 아뢰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HLDG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곤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드립니다.

네,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보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0: 같이 살아갈 이유를 붙잡았던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18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후 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저는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속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팔려간 그 순간까지도 제가 팔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느 집에 도착한 뒤에야 그곳에서 낯선 한족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보내달라고 울며 사정도 해보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부모 형제는 만날 수도 없고 돈을 벌어 가족을 돕겠다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검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으로 존중받기보다 그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만 확인받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몇 차례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죽음마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가를 한 뒤 작은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짐승도 기르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갔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작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겠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이는 끝내 제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0: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여정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은혜의 여정.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선자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자를 이끌어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가보니까 사방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심히 마른 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인생에서 벗어나보려고 낮이고 밤이고 밤낮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들이 마른 뼈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른 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절망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그 뼈들이 붙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직 생명이 없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무기력하고 비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여 내게 맛이 없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하지 말려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바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 영광에 살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0: 악성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모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가정,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북부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5에서 30mm가 내리겠고요.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북부에서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안팎으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가 22도, 함흥이 21도, 청진이 20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은 30도 안팎에서 33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평양은 30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은 29도, 강계는 28도, 해산은 27도, 청진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과 오후 모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과도 같이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특별히 더 복되고 보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아침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우리에겐 삶의 예배가 이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결단한 주님의 교훈을 온종일 삶 가운데서 나누고 실천하는 일들이 이어질 때 우리 주님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 안에 거하며 일하시죠. 오늘도 이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를 올려드리며 예배에 시작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에스겔 이제 44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회복될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내 바퀴 그리고 내 생물이 떠받치는 수정같이 수정 바다와 같이 아름다운 층 위에 웅장한 보좌를 펼쳐서 앉으시고 그 위에 무지개가 둘린 그 아름다운 보좌

보좌가 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하나님이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의 이제 눈길을 주었던 성소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이제 성소의 동쪽, 정문이죠. 정문으로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문이 닫히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이 임재의 문을 닫았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들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작정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자, 그러니까 성전 문을 향하여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 이것은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남은 음식 있죠. 번제물에 음식을 먹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이제 가리키는 거냐면 왕들이, 이전에는 왕들이 이제 성전 바로 옆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살다가 여차하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이냐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성소 안까지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 대표적인 것이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야가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향단에 분향을 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왕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향로를 잡고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화를 내요. 누구한테 화를 내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죠. 제사장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데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 분향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나병. 깜짝 놀라서 야 빨리 왕을 데리고 나가라. 여호와께서 치신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침입했다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왕은 현관문까지 오고 제사드린 음식, 번제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길로 나가야지 다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자, 4절에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렀다. 자, 성전 동문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성전 북문으로 가시는데 거기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어디를 가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립니다. 자, 그러자 3절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이제부터 내게 너에게 말하는 모든 성전의 새로운 규례와 새로운 율법 규정을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진심으로 주목해라.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게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전심으로 주목하고 말씀을 지켜라. 자,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되었다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느비임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9장을 가보시면요. 21절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지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27절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할 때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죠. 이들도 가나안 땅 족속들이라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냈죠. 오래된 빵, 낡은 빵, 낡은 옷차림으로 해서 이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아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당신들과 약조를 맺읍시다. 가까운 이웃사람이라는 것을 속인 거예요. 그 지금 같으면 구글 검색도 하고 네이버도 검색하고 그 동네가 어딘지 지도도 찾아서 요 놈들 거짓말하는구나 막 이렇게 할 텐데 전혀 믿을 방법이 없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덮어놓고 약조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 가난 족속이었던 거예요. 아차 싶었던 거죠. 이거를 죽여 살려 막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얘네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라. 성전에서 나무를 팬다라는 건 왜 나무를 패냐 하면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에 드리는 이 땔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허드렛 일, 땔감을 갖고 이 나무 패는 일이나 해 하고 이제 데려왔는데 문제는 이게 나무 패는 일이나 해라고 하지만 이 나무를 패서 땔감을 성전에 공급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였는데 이 이방인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이 거룩한 일을 시키면서 성전을 드나들게 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지를 이제 몸에 새기는 겁니다. 이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된 표지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기본 주민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게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몸에 행하고 마음에 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강팍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셔서요. 예레미야 9장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다시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다시 에스겔 44장으로 오셔서,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몸에도 할례를,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공통 핵심적인 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할례를 행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굳었고 굳고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시대를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뜻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우리의 강박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게 하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마저도 우상을 떠나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 모든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 사람들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11절에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막고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수종들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죠. 자, 그럼 레위인이 어떻게 우상 앞에 수종들게 했느냐? 레위인이 그 당시에 이제 막 타락할 때, 한참 타락할 때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 제사. 그래서 다 무너졌죠.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내 성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지키게 하고 모든 일들을 맡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자손의 레위 제사장들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럽니다. 자, 이 사독은 다윗 왕조 때 세워진 제사장이죠. 특별히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야 왕자가 왕이 되려고 이제 반역을 했을 때, 다른 제사장들, 다른 이들은 다 이 아도니야 편에 이제 가입을 할 때,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사독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 여기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고 다윗의 편에 끝까지 신실하게 서게 됐죠. 그래서 신실하게 끝까지 다윗의 자손 가문의 제사장으로 섬겨서 이 그들의 충성과 신실함, 충신과 진실함을 지켰던, 그래서 이 사독에서 뭐가 왔냐면 차디크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차디크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뜻이죠. 의롭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미혹하고 다 넘어가도 끝까지 다윗 가문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 이런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회복하실 성전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이 성소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 그리고 이제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새롭게 행하시는 새로운 할례의 시행, 그리고 이전에 무너졌던 이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왕 같은

0: 제사장 레위족 속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보아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큰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주를 찾고 더욱더 간절히 주의 능력을 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욱 든든히 서기를 사모하고 끝까지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성취의 시대에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워낙 세상의 유혹도 많고 또 우리를 흔들게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마음 먹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결단을 하면 이 격차가 더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더 깊은 그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큰 은혜와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많이 깊이 넓고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출입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따랐던 레위인들에게도 제사장의 직무를 배제시키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소명을 소홀히 여긴 이들에게 성경은 그들이 그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백성이 또 우상을 섬기도록 오히려 도와준 이들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이 성전에 있으나 그들이 원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소임들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김으로 끝내는 그 일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적용해 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죄를 계산하시되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아침도 감사드리면서 8월 2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제작 남지구 인도의 이용순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거룩한 주일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마음껏 누리십시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신의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떨쳐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늘 내 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홍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보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리게 되자 남편은 아내를 요양원에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요양원을 방문하여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책을 읽어주고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는 등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떠날 때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늘 뺨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은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들이 그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아저씨가 매일 아주머니를 돌보러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매일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아저씨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아주머니를 잘 돌보고 있으니 아저씨는 여기 오는 시간에 안심하고 다른 일을 하셔도 돼요. 매일 여기 와야 된다 하는 부담감을 느끼지 마세요.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 알지요. 비록 아내는 저를 모르지만

0: 저는 그녀가 제 아내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아내에게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으며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어요. 몇년뒤그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은 서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옛 언약,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부부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 전부터 언약을 깨뜨립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불륜의 역사입니다. 언약 파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제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신약입니다. 신약은 타협이나 흥정이 불가능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언약입니다.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 짓는다 해도, 심지어는 언약을 취소하겠다고 대든다 해도 깨뜨릴 수 없는 언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편 2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매 순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취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명지 홀리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경주의 목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탄자니아의 마라톤 국가대표 아쿠아리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직전 참가한 아프리카 챔피언십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해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옆 선수와 충돌하는 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와 팔에서 피가 철철 흘러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다시 뛰었습니다. 뛰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더 이상 기록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아쿠아리는 끝까지 뛰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부상이 없던 선수 중 18명이 저산소증으로 도중에 경기를 포기했지만 아쿠아리는 승부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관중은 아쿠아리가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렸고 그가 등장하자 기립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아쿠아리는 자신이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경기에 참가하고 오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완주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순종만을 바라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성취가 아닌 순종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충성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 두루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예, 포항주는교회 선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바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뭐 등등등등 막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것도 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찬양의 전염성, 복음이 낳은 찬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흔히 불평은 전염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무거워집니다. 원망도 전염됩니다.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염려도 전염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이 찬양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찬양을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찬양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편의 아름다운 합창처럼 느껴집니다. 한 사람이 찬양하자 또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이 다시 이어져 마침내 한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려 네 사람의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 태 속에 있었던 세례요한이 기쁨으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달을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불평의 릴레이입니까? 원망의 릴레이입니까? 두려움의 릴레이입니까? 아니하면 찬양의 릴레이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술에도 복음이 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그 찬양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령님의 교통은 찬양을 낳습니다. 41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필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이런 중요한 일을 들었으면은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약혼자인 요셉을 찾아가서 의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곧장 유대 산지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한 말 때문입니다. 36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했던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지 않을까. 자, 그 사람이 누굴까? 엘리사벳이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현실의 무게가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정말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약혼자 요셉은 과연 나를 믿어줄 것인가? 현실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리아가 인사하는 순간 태중에 있던 세례요한이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인데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은 아직까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하지 않는 그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마리 엘리사벳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성령님으로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이미 통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믿는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꼭 가서 우리가 꼭 그 사정을 들어봐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손 내밀고 소만 한번 꼭 쥐어줘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면 같이 눈물이 나고 같은 은혜를 받으면 같이 감격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받은 은혜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은 약혼자 요셉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에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큰 선물입니다. 혹 남편이 신앙적으로 좀 부족해 보입니까? 아내가 좀 부족해 보입니까? 그래도 함께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서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해도 공감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함께 감사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큰 복이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처음에는 요셉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신앙을 나누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나눌 엘리사벳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나누는 장소로 교회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경주 남부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김 목사야, 이 뜨거운 날, 이 먼 곳에 주차의 불편도 아랑곳 않고 나를 만나러 오는 내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이 위로의 집이 된 것처럼 우리 남부교회도 위로받고 돌아가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상한 가슴을 안고 위로를 삼아하며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 얼굴이 근심 대신에 기쁨이, 그 입술이 탄식 대신에 찬양이,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님의 교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있는 곳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탄식은 찬양으로, 염려는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46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형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아멘. 내가 큰 일을 행했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자신의 실력이다,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주먹을 쥐고 철문을 휘게 해놓고 그 앞에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는 그런 그림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 두꺼운 철문을 휘게 했을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슈퍼맨이 주먹으로 두꺼운 철문을 휘어놓았습니다. 휘어진 철문에 그냥 이 사람은 자신의 주먹을 대고는 마치 자기가 했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사진만 찍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내 교육 방식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내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가능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가능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서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아멘. 여기 보면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자, 이 말씀은 무시당하고 낮아졌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그 자리가 회복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본인나의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치를 당했고 그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40일 금식기도를 세 번을 해서 그래서 응답받아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아무도 나 믿음 따라올 사람 없어.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이 흘러나옵니까? 자랑입니까? 아니면 찬양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회복된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에는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저는 이 찬양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9달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입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간은 단순한 징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자 했습니다. 자, 59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그러나 사가랴는 서판에 섭니다. 이름을 분명히 요한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6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이제 그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0: 것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닫게도 하시고 입을 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 당시에는 누구든 괴롭습니다. 징계가 뭐 유쾌한 그런 경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징계 이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홉 달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의심은 믿음으로, 침묵은 찬양으로, 불신은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들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지금 내 앞길은 깜깜한 흑암 속에 갇혀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시간에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징계의 시간에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가랴의 입술을 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불평하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원망하던 입술을 감사하는 입술로, 침묵하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여러 사람의 찬양이 나옵니다. 태중의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도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가랴가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찬양이 다른 사람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낳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도 전염됩니다. 원망도 전염됩니다.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도 전염이 됩니다.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은혜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내가 먼저 드린 찬양을 듣고 또 다른 성도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찬양이 우리 가정을 넘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남부교회가 세상의 불평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찬양하고, 감사할 때도 찬양하고, 은혜를 받을 때도 찬양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8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계속된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직접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 먹는 그런 어른이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 밥 한 끼 잘 먹는 것만으로도 칭찬받던 그런 어린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청년인 때인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부러운데 막상 결혼한 친구들은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을 만나고 내 시간을 마음껏 쓰던 그때가 좋았다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어다니는 아이를 보면 얼른 걸었으면 좋겠고 막상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닐 때가 편했지 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주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아쉬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부러워하면서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행복을 기다리느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간 시간이 되겠죠. 그때가 되면 오늘의 고민도 오늘의 평범한 하루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문득 그리워질지 모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보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이 계절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훗날 오늘을 돌아보며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여서 참 좋았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특별한 오늘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전 요새 흰머리가 제법 생겼는데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자주 할수록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린 매일 걱정 근심에 둘러싸여 묵상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에 갇혀 사는 거죠. 야,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그런데 성경은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명쾌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 같은 지금을 놓치지 말라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주님의 선물과 같은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이 아침 방송하실 분들 많이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뒤처리 9507님, 보서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 갈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서울을 오늘 이렇게 방문할 예정이시군요. 혹시라도 운전할 계획이시면 안전히 운행하시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3289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늘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그분의 은총을 입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모두는 형통함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아이고, 늠름한 보서피니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륙사님 덕분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이번 한 주도 정말 행복하게 방송했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이륙사님도 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과 찬양의 은혜로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우리 함께 화이팅입니다. 7694님, 아멘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김PD님 너무 감사드려요. 하트 3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늘 우리 7694님의 문자를 받아볼 때면 제 가슴이, 마음이, 영혼이 뭉클해집니다. 감동으로 가득 차올라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하트 6개 드릴게요. 감사해요. 우리 1802님도 잊지 않고 와주셨어요. 내일을 기대하며 잠든 어제가 떠오르는 오프닝이네요.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어제를 떠올리며 오늘을 최대로 열심으로 감사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아침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찬양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찬양도 너무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우리 1802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우리 1802님이 아니실까 항상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기도를 항상 올려주시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런 감사의 다짐, 제가 또 도전이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의 선물과 같은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이 시간 출석체크 출첵받을게요. 가슴 뛰는 두 글자, 선물,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점 9030번으로 오늘은 선물과 같은 하루,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선물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샬롬 조아 출첵. 자, 오랜만에 찾아온 코너예요.

0: 아이 좋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은 믿음의 기업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귀한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죠. 바로 포항극동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포항시남구 도르카페 우리 구현민 대표님 모셨어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구현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니, 성함도 이름도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신데요. 우리 아름다운 구현민 자매님 모셨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포항 동일교회를 섬기고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인 구현민 청년입니다. PD님과 샬조와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많이 많이 지금 반가우실 것 같은데, 야, 지금 동일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정말 한결같이 또 포항극동방송을 위해 물질로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우리 대표님이시고 자매님이신데요. 지금 좀 어떠신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1: 일단 매일 아침 들어오던 샬조아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열심히 쓰임받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0: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불러주신 그 소명에 감사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362님 오늘의 출첵 제시어 선물로 또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아, 지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물질보다 좋은 면류관 받으리. 선물로 이렇게 이행시를 센스있게 또 보내주셨어요. 네. 늘 이렇게 또 센스있는 문자로도 우리 대표님께서 함께 주셨던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현장에서 또 함께 하니까 예,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1: 아, 지금 시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안 시켜주셔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0: 예, 이렇게 인사하자마자 시키지는 않아요. 우리 구현민 대표님 좀 센스있게 어디 캐치하셨습니다. 자, 대기해 주시고요. 오늘 또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우리 포항극동방송의 언성 히어로,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오늘은 구현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대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대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늦진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 가능해요.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요. 오는 8월 22일,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박수!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뜨란 책방에서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도 이 책을 굉장히 네. 좋아하시죠? 네. 직접 쓰기도 하시잖아요.
2: 네,
1: 자, 베스트셀러를 이번에 함께 나눠주실 예정인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우리 저자, 목사님의 고백을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께 제가 장담할게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시간일 것 같아요. 이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려요. 이번 공개 세미나 특별히 무료로 진행되고요. 선착순 50분께 최상훈 목사님의 신작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8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세미나 세 글자 보내주세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눴다시피 이 책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2: 네.
1: 즐겨 보시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저자가 오셔서 나눠주는 그 감동의 순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2: 이거는 너무 귀한 자리고요.
1: 그렇죠.
2: 이거는 시간이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가고 싶은
1: 우와,
2: 자리인 것 같습니다.
1: 시간이 나서도 곧 갈 수 있지만 내서 꼭 참석해야 되는
2: 네.
1: 그런 공개 세미나, 그런 은혜로운 이벤트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세미나 세 글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와, 우리 말 끝나자마자 3719님께서 세미나 세 글자 보내주셨습니다.

0: 박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2642님께서요, 우리 대표님의 이 사업장을 검색해 보셨나 봐요. 캡처해서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카페가 너무 멋있다고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조용히 기여했던 영웅을 우리는 언성 히어로라고 부르는데요. 포항 극동 방송의 사역에도 조용하지만 문근히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구현민 자매님이세요. 자,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그 순간이 좀 궁금합니다.
1: 일단 많은 분들이 간증 이야기를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과 모습으로 찾아오시잖아요.
0: 네.
1: 저는 교회를 다닌 지는 3, 4년 정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님께서 제게 오신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자면 일단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없었어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기도 했고 오히려 세상에 아주 잘 녹아들어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0: 네.
1: 근데 사랑보단 그 반대되는 것들이 잘 맞는 이 세상에서도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한 3, 4년 전에 그때 한 친구랑 큰 트러블을 겪으면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저를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늘에 냅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0: 예수님을 알기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1: 네, 그냥 하늘에다가 저를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또 퍼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하던 와중에 또 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평화의 기도가 써져 있는 거예요.
0: 네.
1: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런 기도문이 써져 있는데 그 순간 머리에서 이제 교회를 가라 라는 음성이 꽂히게 되면서 바로 그 주에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0: 와, 그렇군요. 진짜 생생하게 지금 나눠주셨고요. 이 순간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또 교회를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던 첫사랑의 순간이잖아요.
1: 네.
0: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자매님, 대표님이 나눠주시는데 입가의 미소가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면서 뛰면서 그때 그 순간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귀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3072님, 할렐루야, 너른 마음과 빼어난 미모의 구대표님. 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극동방송으로 상큼 발랄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기쁜 아침입니다. 오늘의 믿기만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방송을 알아. 제가 보니까 아십니다. 자, 2667님 출첵합니다. 극동방송에 후원하시는 우리 기업 대표님들 참으로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네요. 모든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더 번성하고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귀한 또 기도의 제목 이렇게 보내주셔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9416님께서요. 야, 오늘의 출첵 제시어 선물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선, 선수 입장, 물, 물론 금요일도 입장했네요.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라고 센스 있는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은혜의 선수, 우리 구현민 대표님 입장하셔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 동일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정말 밝고 아주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애정 가득한 교회잖아요. 우리 동일교회를 좀 자랑해주고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일단 동일교회를 다닌 지 지금 한 3, 4년 정도 되고 자랑이라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은데요.
0: 네.
1: 일단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한 가족 같은 분들이세요.
0: 가족 같은 교회다.
1: 네. 그래서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미래 세대에 대한 애정도 넘치셔서
0: 예.
1: 이제 저는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손자, 손녀처럼 예쁘게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합니다.
0: 이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달콤하다.
1: 네, 너무 달콤합니다.
0: 마치 꿀처럼 달콤합니까?
1: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0: 할렐루야. 네. 이제 방송을 하라.

0: 그래서 진중한 설교는 물론이고 네. 졸릴 틈도 없이 재미있는 농담으로 채워지시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고 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1: 그렇군요. 정말 우리 자매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정말 또 사모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장에도 이렇게 성경책을 항상 올려놓고 묵상을 좀 하고 필사까지 하시더라고요.
0: 아, 네. 저는 원래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빈 시간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서 아, 이런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공간을 주셨구나라고 우와. 깨닫게 되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장을 또 그전에는 빈 공간 흘러가는 시간으로 놨다면 이제는 그곳을 마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길 원한다. 마치 그런 메시지로도 제가 느껴지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말씀을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정하는 그런 분이시지 않나 제가 말씀을 계속하면 할수록 제가 느껴집니다. 또 교회 또한 정말 애정을 갖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게 출석하시는 게 정말 귀감이 됩니다. 우리 많은 방송가족분들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또 오늘의 출첵제시어 선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매님 우리 3631님의 이행시예요. 선!
0: 선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1: 좋다. 물!
0: 물처럼 잔잔하고 깊은 은혜가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 감사하며 출석 체크합니다.
1: 샬롬! 박수! 아니 어쩜 이렇게 센스와 은혜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우리 방송하실분들은.
0: 진짜 저보다 센스 있는 사람 찾기 힘든데
1: 찾기 힘들죠?
0: 여기, 네, 여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대표님도 두 센스 하시는데요. 여기는 세 센스 하시는 네, 분들 많이 맞습니다. 계십니다. 아 진짜 선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물처럼 잔잔하고 깊은 은혜가 삶에 가득하길 소망한다. 이 소망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니까 이 샬주아가 이런 소망으로 지금 물들어지고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사업에 도전하게 된 그 계기도 그 첫 시간이 참 궁금해요. 자매님께서 굉장히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을 꾸려나가시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그 시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순간 그 시간이 좀 궁금해요.
0: 제가 26살쯤에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그때는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0: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이기도 했고 오히려 카페라는 사업에 뛰어들고 나서 여기서 일하는 이유나 삶의 목적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1: 네.
0: 그래서 누구나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쳇바퀴 같은 삶이 지루해지고 권태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에 대한 답을 고민했었어요.
1: 무엇을 위해 네. 일하는가?
0: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질문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로 질문이 바뀌었고
1: 네.
0: 그러다 보니 점차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게 되면서 카페라는 직업을 주심에 감사하게 되고 저 스스로 또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사역이자 훈련의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이 마치 짧은 단편 소설의 한 문장 같아요. 의미 있는. 아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질문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본인한테 던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업장, 귀한 이곳을 허락해 주셨는가로 탈바꿈 되게 된 게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하루하루가 정말 흥미롭고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원래는 항상 똑같은 일상밖에 없어서 내일 또 월요일이네, 화요일이네 이러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
1: 네.
0: 이제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어떤 마음을 나한테 심어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귀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자매님 또 믿음의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나 맛있는 계란빵이 담길

0: 되면 가끔 가요. 그러면 항상 찬양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요. 뭐랄까, 그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구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0594님도 그러셨나 봐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현민 자매님, 첫 만남부터 친해지고 싶다. 동역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동역자로 함께해서 정말 행복하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구사장, 앞으로도 함께하며 기도할게요. 우리 카페 음료, 빵다 맛있지만, 토피넛 라떼 꼭 드시러 가보세요. 금요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금요팅.
0: 금요팅. 야, 우리 공호구사님께서도 왠지 이미 좀 신방을 다녀오신 것 같고요. 이미 여러 가지 맛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토피넛 라떼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토피넛 라떼가 정확하게 뭐죠?
1: 라떼를 항상 손님분들께서 여쭤보시는데
0: 네.
1: 저도 항상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고 있죠.
0: 토피넛이란 무엇일까?
1: 네, 그래서 항상 먼저 드셔보시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0: 예.
1: 다음번에 꼭 드시러 오세요.
0: 그렇군요. 일단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마치 성경도 그거 같지 않나요?
1: 맞습니다.
0: 우리의
1: 네.
0: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콤한, 우리의 영육간의 달달한 그 꿀과 같은 말씀,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이야?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라고 누군가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우린 이렇게 대답하게 돼요. 우리도 명확하게 딱 잘라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순 없어. 하지만 맛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럴
1: 맞습니다.
0: 때가 있지 않나요, 사장님?
1: 근데 피디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0: 네.
1: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0: 야,
1: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우리 대표님이 정말 멋지십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 오늘 이 순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1: 네.
0: 7694님, 믿기만, 구현민 대표님,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3개 보내주셨습니다. 하트
1: 감사합니다.
0: 한번 보내주시죠.
1: 하트 지금 100개 보내고 있습니다.
0: 아마 보이실
1: 네.
0: 거예요. 우리 7240님께서도요, 선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운을 제게 한번 띄워주실까요?
1: 선.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늘 하루.
1: 물.
0: 물처럼 잔잔히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물처럼 잔잔히 주님을 묵상하고 싶은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멋지고 은혜로운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7362님, 오, 우리 사장님, 저 단골인데용? 이러고
1: 오.
0: 보내주셨어요. 누구실까요? 궁금합니다.
1: 저는
0: 우리 7362님, 감사해요. 자, 우리 사업체를 또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대표님이라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눠주실까요?
1: 일단 가장 바로 처음으로 떠오르는 경험이 있다면
0: 네.
1: 이제 저희 카페에서 약 5년 정도 일했던 직원분이 계셨는데
0: 네.
1: 그분이 이제는 저희 교회 자매님으로 너무나 잘 정착하셨다는 겁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제가 교회를 다닌 지약 1년째 되어서 정착할 때쯤 그 자매님께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한창 믿음이 뜨거워지던 저도 이때를 놓칠 수 없다 싶어서
0: 오호.
1: 냉큼 전도를 시작해서 이제 직원에서 이제는 친한 자매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직원에서 이제는 친한 자매,
1: 네.
0: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군요.
1: 맞습니다.
0: 정말 귀한데요.
1: 네.
0: 이어서 더 나눠주실 스토리 있을까요?
1: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는 정말 많은 이들이 잠깐씩 스쳐가는 공간이니만큼 복음 또한 많이 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조금이나마 복음을 더 전하고자 포장지 같은 곳에 말씀을 넣어놓기도 하고 십자가로 인테리어도 해보고
0: 오.
1: 요즘 AI로 말씀을 노래처럼 불러주는 음악도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거 틀어놓으면 이 노래 뭐냐, 어떤 노래냐 물어보시기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 의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1: 네,
0: 대표님께서.
1: 맞습니다.
0: 아, 제가 이 사업체를 딱 가보면요. 진짜 뭔가 이 아늑하면서도 아, 이게 범상치 않다.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딱그첫 걸음부터 그 안에서부터 찬양이 이렇게 딱 흘러나온다고 아까
1: 네.
0: 말씀드렸는데 그 찬양이 왠지 우리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다 하나하나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 주셨다라고도 느껴지고요.

0: 그 가운데 뭔가 말씀이 보이진 않지만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궁금하시죠? 꼭 한번 가보세요. 저기 현상강 어디가 있습니다.
1: 네,
0: 예,
1: 일로 오세요.
0: 도자로 시작해요. 우리 7362님께서도요. 바닐라 라떼 리터 샷 추가하는 단골입니다.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믿음의 기업이실 줄은 몰랐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1: 네.
0: 단골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그 중에서도 우리 7362님은 또 방송 가족분이시네요. 정말 반가운 우리 7362님이십니다. 3289님께서도 우리 구현민 대표님 반갑습니다. 사업 힘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꼭 가볼게요라고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오늘 이
1: 네.
0: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자분들이 가신다.
1: 네.
0: 그럼 본인의 뒷자리를
1: 네.
0: 그때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는데라고 얘기하면 더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떻게
1: 맞아요.
0: 서비스 조금 얹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아주, 아주 있습니다.
0: 할렐루야!
1: 있습니다.
0: 있다고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가셔서 뒷자리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캡처하셔서 가셔서 한번 보여드리세요. 자, 또 맛있는 디저트 세트로 협찬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선물 당첨된 성도님들께서도 좀 방문을 하실 것 같아요.
1: 네.
0: 관련해서 좀 스토리, 에피소드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1: 이상하게 제가 없을 때 방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직원분께서 쿠폰을 받으실 때가 많은데 가족 단위로 오셔서 뭐 이것저것 드시고 다 가셨다. 연세 많으신 할아버님께서도 혼자 오셔서 달달한 음료 가져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 보면 뭔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협찬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은혜의 선순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또 귀한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섬겨주심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업을 통해 우리 대표님들이 또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고요. 포악돈방송 평소 청취를 하시는지 청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1: 정말 솔직하게 저는 매일 살좌를 듣고 있고요. 네.
0: 야, 제가 알고
1: 네.
0: 있죠.
1: 들어온 지는 약 2년 정도가 된것 같은데, 이제 아침 출근길에 안 들으면 어색한 정도가 되었어요. 네.
0: 그래요.
1: 오늘 주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시간대 방송도 종종 듣는데, 이게 매일 매 시간마다 다른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주시다 보니, 아,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게된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정말 아, 이렇게 즐겁게,
1: 네.
0: 행복하게 하나님을 알수 있고 말씀과 찬양을 누릴 수 있구나 하게 해주는 게또 극동방송의 참된 매력이 아닐까
1: 맞습니다.
0: 생각이
1: 네.
0: 듭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신 믿음의 기업 대표이신 구현민 자매님과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9416님께서요. 저도 카페 가고 싶어요. 상호명 및 위치 공유 꼭꼭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공영방송이다 보니 상호명까지는 좀 제한이 되지만 뭔가 도자로 시작할 것 같고요.
1: 네.
0: 도돌이표 정도로 제가 뭔가
1: 아,
0: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 도돌이.
0: 위치는 저기 남구 이렇게 요즘에 런닝을 많이 해요.
1: 네.
0: 거기에서 어떤 형상강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1: 네.
0: 그 어딘가 있습니다. 정말 목 좋은 데 있어요. 결정적인 힌트 하나 드리자면 간판이 무슨 색이죠, 대표님?
1: 저희 간판은 초록색입니다.
0: 그렇죠. 초록색 이 카페 흔치 않습니다. 찾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우리 9416님 꼭 한번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뒷자리 우리 2642님의 신청곡 달리기 듣고 마저 나눌게요.

0: 아멘. 우리 지철이 2387님. 와우. 믿음의 기업과 함께하는 시간이네요. 예전에 저도 참여했었는데, 와, 사장님 대박 나세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선물 같은 날들 되세요. 하트 2개.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트 3개.
0: 3개. 아, 우리 2387님께서도 믿음의 기업을 참여하셨던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잘 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2387님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7362님이 야,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막 힌트를 막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주 센스 있게 감사해요. 우리 1802님께서요. 세상에. 출석 제시어로 주신 선물을 떠올려 보니 그냥 모든 게 선물입니다. 건강에 눈뜬 오늘 아침부터 너무 멋지고 예쁜 목소리로 듣는 말씀과 하나님의 일까지. 물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지금 함께 결혼을 준비 중인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배필이자 선물이긴 합니다. 아하하하하. 이게 마치 음성 지원이 되는 듯한 느낌. 선물들을 떠올리니 또 너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침이네요. 히히히 보내주셨습니다. 살짝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사랑이, 애정이 정말 가득 담긴
1: 네.
0: 그런 문자인 것 같고요. 살짝 쑥스러워하면서도 하실 말씀은 다 하시는 듯한
1: 그렇습니다.
0: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1802님, 참 뭔가 너무 이런 표현이 괜찮을까요?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1: 그렇죠.
0: 우리 1802님이 참 귀합니다. 뭔지 이런 대상이 누구일지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 이런
1: 네.
0: 순간이기도 한데 우리 1802님, 사랑이 가득 담긴 이런 문자 보내주셔도 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추천 찬양이 있다면 궁금해요. 또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사모하는 말씀이 있다면 더불어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요즘 자주 듣는 찬양은 위클레시아의 서로라는 찬양인데요.
0: 예.
1: 최근에 국내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고 청년으로서 마지막의 때를 보내고 있다 보니 함께하는 친구들, 동역자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공동체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말씀은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저는 어느 방향이 더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한가 생각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세상적인 부정적 감정들이 저를 찌르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금 용서하고 저도 더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멘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시려는 우리 자매님의 모습이 정말 귀감이 되고 제 삶에 정말 도전이 돼요. 이렇게 젊은 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구 대표님, 구현민 대표님의 모습이 정말 멋지고 앞으로의 여정도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될줄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귀한
1: 아멘.
0: 말씀과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7240님, 카페 꼭 놀러 갈게요라고 보내주셨고요. 8929님께서도요, 주말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말에는 어떻게, 언제 영업을 좀 하나요?
1: 주말에도 항상 저희는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0: 예.
1: 아마 주말에는 저를 뵙지 못해요.
0: 아, 다른 또 직원분께서 하고 계시는군요. 주일은 또 주일 성수를 지키시는
1: 네,
0: 우리
1: 맞습니다.
0: 대표님이십니다.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동일교회 한번 놀러 가셔도
1: 아,
0: 좋을 것
1: 네네네.
0: 같아요. 우리 자매님께서 정말 한결같이 포항극동방송을 위해 귀한 선물 협찬으로 헌신해 주시는 것처럼 방송 사역을 가능토록 물질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전파 선교사라는 존재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1: 네, 당연히 알고 있고요.

0: 또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와, 정말요.
0: 네.
1: 정말 제가 또 알고 있죠. 물질로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항상 저희가 이벤트가 있고 하면 이렇게 물질로 잊지 않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과 찬양을 또 올려주시는 우리 대표님이세요. 이 시간 혹시 전파 선교사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조금은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권면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매일 이렇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송이 오래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1: 예.
0: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잖아요.
1: 그렇죠.
0: 이 전파 선교사로 섬기는 것 또한 복음 전파하는 데 일원이 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0: 지금 이 시간 망설이시는 분들은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일원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1: 아멘입니다. 정말 아주 이 극동방송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우리 극동방송의 사명,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잘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전파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극동방송의 사역이 귀합니다. 우리 많은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 전파 선교사로 헌신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과 은혜 나누다 보니까 벌써 나눌 이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무척이나 아쉬운데 좀 놓아드려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의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실까요?
0: 제가 내년 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1: 와,
0: 네.
1: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0: 이제 청년으로서 자리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잘 알아차리고, 잘 수행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꼭꼭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대표님, 우리 구현민 자매님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예쁘게 꾸려나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631님께서 평일에 카페 꼭 들리겠습니다 라고
0: 오호,
1: 보내주셨습니다. 꼭
0: 놀러오세요.
1: 놀러 가세요.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려요.
0: 와,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샬롬.
1: 샬롬. 으아,
0: 와.
1: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를 이렇게 맛깔나게 살려주시다니 대박인데요. 역시 방송을 하세요. 저 오늘 정말 주님으로 좋은 아침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기업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우리 도르 카페를 운영하는 포항동일교회 구현민 자매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복 주시길 기도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죠. 우리 구현민 대표님을 위해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꾸려져 나갈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출첵제시어 두 글자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두 분을 선정했는데요. 먼저 뒷자리 8929님, 그리고 2657님 축하드려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번더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을 통해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이 참 귀하고 행복합니다. 선물과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기업은 첫째, 40주 40야를 엎드리는 기도로 보존됩니다. 모세는 22절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고해요. 다베라는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 끝을 불살라 그들을 심판하신 곳이에요. 마사는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신 곳이지요. 기브롯 핫다아와는 어떤 곳인가요?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이 생각나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큰 재앙을 당한 곳입니다. 23절에서 보듯 애초에 주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도 백성은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지요. 정탐꾼의

보고에 두려워하며 올라가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이 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 원망과 불평을 반복한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남 이야기인가요?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잊고 힘들다며 목마르다며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한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요? 평소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사건만 터지면 원망이 튀어나오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수십 번 수백 번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지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는 모세의 지적에 나는 아니지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거역과 동시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라고 해요. 어제 본문에도 나온 모세의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26절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야말로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에도 모세처럼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들다며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한 나의 다베라와 마싸, 기브로 닷다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40주야를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기업에는 둘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선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즉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주의 기업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당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맺으신 약속이 있는 것이죠. 28절에는 이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어요. 그러니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능력과 사랑이 없는 분으로 오해할까 봐 두렵다고 간구한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하지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구원을 호소했어요.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셨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므로 나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고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증해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온 부모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내 잘남을 자랑하는 대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간증합니까?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왔지만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년 전 교회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나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신혼 초부터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으며 심지어 사채를 쓰기도 했다.

0: 계약도 했지요. 저는 결국 전셋집을 정리하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은 후 처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늘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처가살이 중에도 도박을 끊지 못해 결국 처갓집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교회에 속해 있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론 아내와 이혼하고 도망칠 궁리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들의 세례식 날 간증자로 세워주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성령에 설득되어 공동체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의 죄를 고백했고 마지막에는 제가 도박을 멈추고 회복된다면 저처럼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일으켜 세우셔서 빚 문제도 해결되고 처남의 도움으로 음식점을 개업해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100% 인정해요. 성도들 앞에서 서원한 대로 저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를 나누고 그들도 영육간에 회복되어 주의 기업으로 사는 복을 누리길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여호와를 거역한 일과 은혜로 변화된 삶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진솔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수도 없이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의 언약이 있고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름이 있기에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평소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힘든 사건만 오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우는 저희입니다. 돌도 물에 부딪히면 둥그러지는데 무감각하여 듣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해요. 상대의 악함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을 가장 아파하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0: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데이빗 밴드 대표이자 사랑선교교회 교육목사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찬양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국교회 찬양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 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께서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께서 사사기 1장 27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눈물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불효자는 웁니다. 1938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 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재생되었고 술집에서, 골목길에서, 군대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부르면서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고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울음 그 이후. 오늘부터 구약성경 사사기 강해 시작합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자 큰 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 사람들이 뭘 대단히 잘못했구나. 그래서 뉘우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울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사사기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 울었는지 함께 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4: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3: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리느냐, 왜 제사 안 드리느냐 아니고요. 두 가지. 언약 맺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이방 신들의 제단을 왜 헐지 않았느냐 지적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비통하게 슬프게 울었는지

0: 그 지명이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명이 바뀐다 무슨 말일까요? 몇 해 전에 포항에 흰남노라는 태풍이 닥쳤습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밖에 나가면 만난 사람들마다 포항 흰남노 괜찮아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포항을 포항이라 부르지 않고 흰남노라고 바꾸어 부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깊이 새겨진 기억이겠습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슬프고 비통하게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쓰라린 슬픔의 날 있었습니까? 사사기는 복임, 그런 비통한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란 성경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기도원의 300용사, 삼손 같은 장사, 블레셋 멋지게 무찌르는 장면, 신나죠, 멋지죠. 그러나 그들의 뒷이야기에는 모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씁쓸하고 비통합니다. 사사기는 처연하고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빛나는 승리가 있긴 하지만 반짝하다가, 그 영웅들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더 깊은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이렇게 침울한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중요하다 말 많이 하지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잘 보는 것뿐 아니라 시험 보고 나서가 중요해요. 틀린 문제를 붙잡고 실험하면서 왜 틀렸느냐 알아보고 꼼꼼하게 적어라. 오답 노트라 그러죠. 기업들도요, 실패 보고서 쓰라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오르는 학생과 별 진전이 없이 나빠진 학생들의 차이는요, 가위표 가득한 엉망인 시험지 붙들고 얼마나 후회하는가, 얼마나 슬피 울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틀리고 난 뒤에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오답 노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도 틀리기 쉬운, 아니 이미 틀리고 있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날이니까 이 책이 어디쯤 놓여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요, 같은 시대예요. 모세가 태어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가 끝나죠. 12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정복, 승리, 정착,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 네 그룹을요, 출발로 보면 사사기가 가장 좋습니다. 창세기는 혼돈에서 출발하죠.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전부 다 죽여버리는 정말 살벌한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광야에서 모세도 없고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적들이 도살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엄청난 부담에서 여호수아가 시작했습니다. 사사기는요, 전쟁은 끝났고 광야에서 집 없이 떠들던 백성에게 집이 생기고 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칠 때는 최악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시작해서 가장 나쁜 상황에서 마치는 이야기,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시대에 최선에서 출발해서 최악으로 마치는 인생,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아시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0: 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그냥 살면 됩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면 잘 살 수 있는 조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떠올려 보십시오. 이북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려온 분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 많았습니다. 혹은 젊어서 남편 여의고 혼자 자식 키우는 엄마, 시장 바닥에서 좌판을 깔고 리어카 끌고 남의 가게 뒷방에서 잠자가며 온갖 멸시와 서름 겪어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가게 하나 냈고 밤낮으로 일해서 방 두 칸짜리 집 장만하고 자식들 가르치고 마침내 번듯한 사업체 일으켜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고생할 필요 없다. 그냥 성실하게만 잘 지키고 살면 된다.

0: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살만해졌는데 그때부터 무너지는 집안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새벽마다 가게 셔틀을 올리던 그 소리를 모릅니다. 가게는 물려받았지만 그 가업을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무릎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자녀에게 집 한 칸, 학벌, 안정된 자리 남겨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평생을 바칩니다.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땅은 물려주면서 언약은 물려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적표 앞에서는 밤새 걱정하고 울기도 하면서 텅 빈 아이의 예배 자리에서는 울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를 그렇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잘 차려진 상 앞에서 인생을 시작했어요. 우리도요, 부모들은요, 배고픈 시대를 살면서 먹을 것을 매일 걱정했는데 지금은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것이 쌓여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아프다 그러고 불행하다 그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장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쓸 때 그냥 이 아까운 지면에 모두가 안 쫓아냈다 그러면 되는데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아셀도 납달리도 하나하나 말해가면서 적시하면서 말하는 것, 똑같은 문장을 일부러 반복하는 거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이 긴 말씀을 왜 그렇습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지파의 실수가 아니라, 한 가정의 잘못이 아니라 온 민족의 풍조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28절,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1: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0: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생긴 다음에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얘들이 좀 여유가 생길 것이니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이 회사만 들어가면, 이 자격증만 되면, 이 바쁜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제대로 해볼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성해진 후에도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안 하면요, 내일은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바쁠 때 안 하면 여유가 생겨도 못합니다. 살림이 빠듯할 때 11조 안 하는 사람, 여유가 생기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액수가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적을 때 안 하면 많아지면 더 못합니다. 강성해진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이익이었습니다. 쫓아내는 것보다 부려먹는 게 훨씬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명령과 손익의 계산, 신앙의 순결과 나에게 남는 무엇, 부딪힐 때 그들은 계산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손해볼 각오 없이는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손해보는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루 정도야 어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네 번이 됩니다.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친구들, 어른들도 그래요. 처음에는요, 친구들이 하니까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그냥 따라가요. 두 번 세 번 하고 즐깁니다. 어느새 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괜찮아, 가자. 하나님 부인한 적 없어요. 막 살겠다, 함부로 살겠다 결심한 적도 없어요.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그래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최근에 영화 오디세이 세계가 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 이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치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10년이 걸립니다.

0: 왜 오래 걸립니까? 폭풍을 만났다? 뭐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원전을 보면요 이게 참 묘한 리듬이 있어요. 환대와 냉대가 번갈아 나옵니다. 온탕과 냉탕.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거인이 있고요 배를 부수는 식인 거인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극진히 대접하는 섬도 만나고요 여신이 차려주는 천상의 맛을 보여주는 식탁도 있습니다. 냉대 그리고 극진한 대접 이 둘 중에서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늦춘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죽이기로 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이 걸린 도전의 자리에서는요 금방 뛰어나왔어요. 며칠 내에 떠났습니다. 정작 그를 붙든 것은요 먹기만 하면 고향도 있게 만드는 달콤한 열매였습니다. 1년을 머물게 한 여신의 식탁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여신과 아름다운 바닷가를 함께 거니는 시간, 아픈 나를 극진히 돌보아주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이면서 내 눈을 들여다보는 그 여신의 애절함,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괴물이 아니라 달콤한 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대개 박해나 고난이 아니에요. 혹독한 비판자, 엄격한 상관이 아닙니다. 무거운 일, 공부 아닙니다. 함께 놀아주고 한 번도 안 가본 데 데려다 가보는 친구잖아요. 따뜻한 아랫목입니다.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나를 칭찬만 해주고 혹은 정말 부려먹기 좋고 편하게 살기 좋은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것이 종래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단칸 셋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형편도 나아졌고 직급도 올라갔어요. 재산도 웬만큼 쌓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퇴근하고 가면서 술 한 잔, 작은 거짓말로 챙기는 이 마음을 두드리는 나쁜 생각.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부리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 자체가 무뎌져요. 어느새 관리할 수 없구나 깨달았을 때 그게 올무에 올무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1장 34절 읽습니다.
1: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0: 예, 그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쫓아낼 수 있을 때 쫓아내지 않으니까 조금 지나니까요 아모리 족속이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나를,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내가 관리하겠다고 남겨둔 것에 의해서 내가 관리당하는 거예요.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1: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0: 예, 가시와 올무, 지금은 부려먹기 좋은 일꾼이지만 짭짤한 선택이지만 나중에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요 발목을 거는 올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이 경고가 그대로 실현된 장면들이 많습니다. 한일 합방 1910년, 여러분 일본도 조그만 나라예요. 그때 일본이 무슨 힘으로 한국을 집어삼켰을까요? 일본이 일찍 개화했다고 하나 여러분 그만큼 안 됐습니다. 청일전쟁 이겼고 러일전쟁도 이겼잖아요. 그를 감히 못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간도 크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국은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고 군함을 지어주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일본의 주력 전함들이 영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미국 또한 이 복잡한 아시아 정세 안에서 균형추로 부려먹기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금융계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러시아 되게 싫어합니다. 러일 전쟁의 전비를 대는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인쇄해 줍니다. 여러분 당시 같이 그 불안한 상황에서 일본 같은 나라의 국채를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금융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대량으로 일본의 국채를 인수해 줬습니다. 그 돈으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뒷배가 있었죠.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강화를 중재해 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0: 영국과 미국으로서는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1: 그러나 그렇게 키워준 일본의 힘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진주만을 기습하잖아요. 아시아의 영국 식민지를 차례로 무너뜨리잖아요. 영국이 자랑하던 전함들을 바다에 깔아앉히잖아요. 부려 먹으려고 남겨두었는데 힘을 키워줬는데 그 나라가 결국 칼을 들이댑니다. 영국은 거의 나라가 망하는 위기까지 갔습니다. 자기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나라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 함께 보십시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2: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1: 예, 백성이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마음이 찔린 것도 사실이고 제사를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리니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의 제단을 흘지 않니 라고 말했더라. 그 제단을 흘렀다는 말이 없어요. 이방인과 맺은 조약을 파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이거 제발 좀 하지 마라 당부하는데 그 말 안 듣고 그 말은 싹 제껴놓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부모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왜 흘지 않았을까요? 흘면 되는데. 혹시 하나님 아니라 여호와 아니라 이 신이 힘이 있어서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 보이기 싶고 이 신에게도 찍히기 싫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11절부터 다 함께 읽습니다.
2: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 예, 13절 계속 읽습니다.
2: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 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단은 놔두고 놔두시죠.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얼마 못 가서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가 침몰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뼈아픈 눈물, 후회의 눈물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예배할 때 감동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늘은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 다짐도 합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서서 주세상에서 차문을 여는 순간 그 결심은 이미 절반쯤 사라져 있습니다. 화요일쯤 되면 지난주일에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와 있구나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예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다윗 잡으러 다니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할 때 소리 높여 울었어요. 얼마 못 가서 다시 창을 들고 다윗 쫓아다녔습니다.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메어 달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에서도요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큰 실수를 했지만 울었고 그 눈물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2: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0: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 아멘. 세상에 두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거 아니고요,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 그러니까 근심, 회개, 구원.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표지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근심하죠? 근심, 근심, 근심, 근심, 근심. 근심하다가 근심 속에 죽을 것입니다. 이 두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다가 돼지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태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성경 보시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마음에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탕자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울었겠죠. 근심했겠죠. 자기가 망쳐버린 세월, 아프게 한 아버지의 마음,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요, 불효자는 웁니다. 울어도요, 그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20절은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첫째는요, 스스로 돌이켜 마음이 변화해요. 그 다음에 길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0: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1: 네, 회개는 이것입니다. 두 개를 바꿔야 돼. 길을 그리고 생각을. 회개는요, 뭘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에 돌이켜 스스로 이르기를, 생각을 바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는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로만, 마음의 변화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진심을 믿어주세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 마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너에 몰리면요,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내 마음이 어떻게 식어버릴지 모릅니다. 그 눈물이 마르고 나서 무슨 말을,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결국 회개는, 그 진정성은 그 사람의 말, 표정, 믿어달라는 강한 표현, 눈물의 양으로 알 수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일어나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발걸음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가에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만 안 됩니다. 마음과 발이 함께 가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좋은 조건, 거의 완벽한 조건에서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집안들 많습니다. 반대로 시련 가운데 자신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라도 그래요. 자원이 풍부하고 먹을 것 걱정 하나 없는 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게 싸우며 부정과 부패 가운데 사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조건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도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삶을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사사기 전체, 특별히 사사기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삼손이잖아요. 삼손. 삼손 한 사람의 삶이 사사기 전체를 굉장히 잘 요약해 줍니다. 좋은 조건, 태에서부터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셨습니다. 좋은 능력, 엄청난 이름, 기력,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요즘 말로 상남자의 조건 다 갖췄어요. 믿음의 부모까지 있습니다. 최선의 조건이죠. 근데 그 좋은, 모든 좋은,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도 파멸의 길로 갑니다. 왜요? 작은 타협. 내 품에 안겨 있는 여인에게 그 정도 알려주는 것쯤이 아니람. 그 안에 자신감이 있죠. 헛된 자, 내가 이 정도 힘이 센데 뭐. 여러분,

0: 우리의 소망은 나의 힘,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 여러분 자녀의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결심, 나의 진심에도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0: 아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결심, 나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진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맺은 언약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울 때에, 비통하게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계실 것 같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픕니다. 자녀가 울면 부모는 웃으면서 괜찮아 그러지만 돌아서서 더 슬피 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0: 아멘. 예수님의 삶은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복음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그냥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슬픔과 질곡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리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대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시고 걸어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그 사랑이 만드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깊은 근심, 더 뜨거운 눈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는다 하다가도요 삶의 고난을 만나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하셨느니라. 언약의 신실함,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분명할 수 없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울고 뉘우치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훌륭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품에 깊이 안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울음이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새롭고 산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흐르는 회개를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0: 이모도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 한 명을 묻지도 않고요. 이렇게 발을 씻기신 모습이 있습니다. 발을 씻긴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발이라고 하면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흙먼지로 인해서 더럽혀진 발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씻겨주시는 것은 섬김과 사랑,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보이는 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내면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